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가수가 부른 노래 세월은 흘러도로 오늘 요청한 마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고향은 언제나 새빨하지 않는 따뜻한 인접으로 장엄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향은 지금 길거리마다 연두색 푸르름이 줄지어 춤을 추고 화사한 꽃들이 기분 좋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모두 마음의 터전에도 녹색의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희망의 씨앗을 묻고 사랑의 이슬비를 촉촉히 뿌려주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먼저 연길씨 김순자 씨가 모든 분들이 고민을 털어버리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황금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왜 그때는 그렇게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연기시 복산가의 김명남 씨는 얼마 전에 태어난 귀여운 손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친구 최호웅 씨를 보면서 행복은 워낙 이런 것이구나라고 깊이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손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첫돌 축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다양해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날 때면 김금자 씨 식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국 다양해서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들을 때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돕고 싶다면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한테는 고향 입맛에 맞는 밑반찬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해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한테 고향정, 고향 맛을 안겨주고 싶다면서 소품 동네 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아 그 동네 노인들을 부탁한 짐들을 몽땅 다 가지고 아, 한 곱에 쭉 돌면 놓아 주느라고 아, 땀 죽겠다. 아 여보, 아 여보, 아야, 아까 저 앞에 그 왕암에 요새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한다면서 아, 밥 해줄라 나간 게 어째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 에그, 에그. 아이, 그저 만날 저렇게 동네 노인들만 보살핀이라고 하여튼간 저, 아이, 저 우리 저 정말 다사기도 다사왔네.
2: 아바이, 우리 다 와서구만.
1: 이 아바이 또 달아났을때.
2: 예. 어, 아바이, 아바이. 우리 여기 앉기입서
1: 애니메 끼리. 저 아바이. 아, 빨리, 빨리.
2: 우리 아바이 껍다야.
1: 예.
2: 에휴, 말을 잘 듣는다. 어, 오야. 오, 시름 났다. 야, 나스만 오늘 너무 바빠서 생 혼났을구만.
1: 아이, 또 어째?
2: 아이, 아까 내 글쎄 그 왕아바이네 집에 가서 밥을 다 해놓고 가차노차 하는데
1: 야.
2: 아이, 저 위에 혼자 사는 장남의 글쎄 당시 어제 사다준 그 돼지고기 흰살로 맛있다고 너무 많이 잡수고 서울사를 만나서 급히 배서로 간다는 게 그만에 펄썩 넘어지 발목을 다쳐서 야, 그 바지에 그저 뱀배기를 했다고 서 빨리 오라고 돌아와 잼도
1: 저런 저런 저런 아이, 그래서
2: 야, 그래 어찌겠어. 그래서 급히 따라가서 아메리 이렇게 더 뒤에다 눕혀놓고 제깍 물을 덮어서 소볼 벗기고 싹 씻어놓고 이래고 나오는데 이 아바이 집 가는 길인데 이 아바이 글쎄 또 치매에 발작해서 정신없이 저 뒷산으로 올리 달트라 말이구만.
1: 저 아, 그래 이제 하면은
2: 야, 어제 이제 하면 글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오늘은 조카 잔치 시내를 간다며 우리 보고 받아라고 부탁했지 그 모임도.
1: 근데 그 아무리 조카 혼서라도 그렇지야? 아, 이렇게 치매온 아바이를 집에다 혼자 떡 남겨놓고 어떻게 그 시내를 간답디기?
2: 에휴, 무슨 말 못할 사연 있겠습지 무슨
1: 사연이 무슨 사연이
2: 어,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1: 뭘 가끔 한번 어디로 간다 검들이
3: 이 누구야?
1: 네, 그만해
3: 내라는 게 누구야? 이 갈까 갈까
1: 야, 이거 뭘 가끔
2: 야, 입었어 어제 아픈 아바이를 막 죽대배질이 해놓은다 이랜도
1: 이랜도 달아나는 거 빨리 너
2: 야, 비켜서 비켜서 비켜서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너의 엄마 없어.
4: 엄마,
2: 우리 엄마. 빨리, 엄마, 엄마,
4: 엄마.
2: 우리 빨리 저희가 안 보겠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엄마 데리러 올 거만 예. 아이고, 우리 아바이 곱다야. 아이고, 최고다, 최고.
1: 이 아바이 치매는 어때? 그 여자를 좋아하는 치매제, 이제.
2: 무식이란다.
1: 야, 그 저 치매도 좋은 치매다야. 아, 여보, 여보. 나도 이따 안 들으면 이 아바이 같은 치매 와서 음에 찍겠어.
2: 아이고, 그래서 할 소리 없어. 아무 소리나 하네. 빨리 들어가서 예 세수 수거하고 빙전 광채 소리 나네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이 밝고 똑똑하고 마음씨 고봐서 온 동네 이러고서 몽땅 도담다 해서 도와주던 우리 대장 아바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 됐은데 이게
1: 야, 있어 어찌... 그 빨리 그 저 얼굴에 땀이나 좀
2: 물은 물은
1: 어여
2: 에휴 장마야 애써 아바이 얼굴을 잘 닦아줘서 내 갔다 오겠을까마
1: 야 또 나를 닦으라고 예. 아, 저 아바이 자꾸 이렇게 다람에 남에서 애를 맡기지 말고 차라리 그 시내에 있는 딸집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 난 딸집 아이 간다.
2: 야, 정말. 아, 이 아바이 딸이 지금 자궁암 수술해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는 판에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3: 이날 시내를 가라 나이 간다.
2: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우리 무시 내려가게 했음도 아바이 신내려 해갔구마.
3: 아이간다.
2: 아생쿠래. 아이고. 아바이, 콜콜아 없지? 우리 무릎 많이 깁사. 자, 자, 자, 자.
3: 물.
2: 자, 아, 하우스. 아, 크게. 아, 어구, 잘해. 에이구, 잘했을까마. 오야, 콜콜하다, 야.
1: 이봐, 이봐. 그 이제 아바이 맛을 뿌려, 이봐.
2: 아바이 마시던 물이 뭐 어떻다고 그랬도 다 내 아버지고 내 엄마인데 무슨 아이고 시원하기만 하고만 아이고
1: 얼써 당신이가 정말 엄마 아버지 말해서 좋겠어 에?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 당신은 이 동네 딸이라지
2: 야 정말 아, 내 무수가 한 게 있다고 자꾸 나를 동네딸 하는지 모르겠을까만
1: 아 이모 당신 어째 동네딸이에요 야? 전번에도 저 아래 그 왕청지암에 그 달리켈라가 다 부살짝 맞고 쓰러질까 당신 또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놓고야 아 그지 자식들이 그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아이 그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한 달 동안이나 시들었지 그 뭐예요
2: 아이고 그래 어찌겠음도 온 동네 젊은이라고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1: 무슨 거 젊은이라고? 이봐 이봐 우리도 저 60이요 60이
2: 그래도 이분들이 대비하면서 우리는 청년이 집이 아 정말 당시에 이 아바이를 좀 잘 챙기입소
1: 어디?
2: 아, 야 내 이리 봐봐서 또 가봐야 되겠어 그만
1: 야 그만 왔다가 또 어디를 가려 어디?
2: 야 내 할 일이 태산 갔어 그만 내 가봐야 될 그만 얘
1: 이봐 예. 그 아무리 태산 갔대도 밥이서 먹고 댕겨야 되지 나도 이봐 배고
3: 나도 배고 배고프다
1: 이 아바이도 배고파
3: 나도 배고프다
2: 오 아바이 배고프구나 가면서 어 이봐 보세요 아바이 여기 사타 있을 거마 얘 우리 사타 조금 잡수고 여기를 합소 야 이봐 보세요 당시 아바이를 좀 챙겨서 식사를 같이 합소 아이 이렇게 좋은 날씨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 청소도 해야 되지 그 묵은 빨래도 다 씻으라면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끝날 가지 그만 당시 좀 수고하소 내 가게 했어 그만
1: 살!
2: 어째 이랬노?
1: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3: 나.
1: 야 아바이 우리 둘이 할 말이 있어 뭐,
2: 없어 당신 자꾸만 오니까 아바이 따라오자 뭐입니다 아바이 예예 우리 밥 먹깁소
1: 앉아서 말고 그게 앉아서
2: 밥을 죽입소
1: 이모
2: 예?
1: 글쎄 당신 그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서 이 동네 노인들이 타라 많이 받았다고 야 이래지만 그 우리 이만했으면 대체 그 뭐요?
2: 쉬고 아바이트 계속 막 아바이트 계속
1: 쉬는 무슨 쉬오? 그래 우리 무슨 돈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뭐 자식이 없어 제 자식들은 다 외국에 보내놓고서는 보지도 않는데 아,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이오?
2: 야 정말 자기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됨도
1: 야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야 나는 정말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단 말이오 그저 나지만 그 아픈 다리를 지지 끄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다가도 저녁에 이러면 또 그 관절이 아파서 아가 아가 할 때 아름소리 날 때 뭐 대성 막 곁에서 더는 뭐 어떻겠단 말이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누구 하나 알아봐 준 사람이 있을대
2: 아유 우리 뭐 누구 알아봐 달라고 함도 하늘이 다 굽어벗거마 나는 괜찮구만
1: 여기 와서
2: 우째 그램도
1: 앉으라는데
2: 알았을 거만 아구 다리
1: 자

0: 어째 이래? 어째?
1: 내 다리를 물어줄게.
0: 아우 시원하구만.
1: 에휴 이거 둥둥 붓긴 다리를 벗게. 에휴.
0: 아픈 것만 살랑살랑 합서. 아우
1: 시원하.
0: 예 시원하구만.
1: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이 다리를 좀 물어줄게.
0: 정말임도.
1: 정말이지 그래 무슨.
0: 이거 밉다가 늙어본 게. 아이고 이거 밉다가 늙어본 게. 아이고.
1: 아니 이모.
0: 예.
1: 내 보기에는요 당신 지금 이 동네 노인들이 시숙 들은 거 영 좋아하는 것 같아.
0: 예. 당신 벌써 다 잊었음도. 아 우리 그때 금방 결혼했을 때 당신의 집도 구차했고 나도 또량 부모 다 일찍이 돌아가다 보여 맨 손으로 새가 나제 구모임도
1: 벌써.
0: 그때 저 위에 장암에는 자기네 살던 아래 가는 손질애들라며 손뜬 내졌고 아 또 저 아래 왕청집하면은 구람돼지 새끼를 판 돈으로 우리를 그 생한살의 김으로 뭉땅 사줬제 구모임도
1: 벌써.
0: 더욱 고마운 거는 야. 저 앞에 왕아바에 야 그래도 제사에 빨리 붙는 데 소만한 게 없느라 이래면서 우리를 그 얼룩 송아지 한 마리를 일전 한 번도 받지 않고 거서 줬제 구모임도.
1: 글쎄 내 그 다
0: 어디 그 뿌임도 이 바가바이는 정말 우리 딸 옥수야한테는 영원한 은인이란 말이구만. 우리 딸 옥수이 5살 나던 해에 당시 도드락도로 사고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옥수이까지 급성 미진에 걸려서 죽는다 산다 하니까 이 바가바에 글쎄 선뜻 나서서 자전거에 우리 둘을 싣고 한밤중에 공사병원까지 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뭐 우리 옥수이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도 오랄게끔만.
1: 이봐 우리 어디 큰 거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하겠어.
0: 나는 정말 이렇게 치매에 걸린 부모라도 내 곁에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음도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게 말이구만.
1: 그러게 말이오.
0: 그래 아이 우리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잊어서야 되겠음도.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도 예. 아이 한때는 우리 동네를 건설하느라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일등 공신들이 제그 모임도.
1: 맞어.
0: 벗어. 야 지금 나라에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줌도 예. 아이 우리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라고 벗어. 그저 까만 벽돌 지금 무상으로 다 재주지. 아이 또 그저 이력보험은 다 주지 해주고 예.
1: 그렇지.
0: 아이 또 그저 그 65세 노인들부터는 아이 매달마다 100원씩 딱 주지. 하여튼간 우리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 그래 우리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우리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대신 우리 둘이 손잡고 동네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서 보답하자 말이구마.
1: 얼써. 야 우물 마실 때 우물 판 사람 잊지 말라고. 우리 앞으로야 이 바가바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동네 노인들이야 더 잘 못 쓰자 말이오.
0: 예 얼쓰구마. 그래 김수희야.

0: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성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혼천시 밀강량 4만촌에 있는 큰 오빠와 큰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큰 오빠와 큰 형님은 항상 부지런히 일하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친부모와 같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나 저희 가정에 곤란이 있을 때면 늘 앞장서시곤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큰 오빠와 큰 형님께서 건강하시고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100세의 시대가 왔구나를 요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너를 가여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연길 씨의 오영철 씨와 최정 씨 부부는 40년간 함께 노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알찬 열매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최정 씨는 시집 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셋이나 되는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힘이 된 것은 부부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아낌없는 사랑과 더불어 시동생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어엿하게 성장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가족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둘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지는 겨울이 오면 우리는 따뜻한 봄을 그리워하고, 또 찜통같이 무더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가진 것이 소중함을 모르고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터득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인생은 기다림으로 오늘의 요청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에는 네, 향기님, 이로펜님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저와 향기님만 네,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또 두 분이 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출석 체크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이 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한순간도 같은 때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다 해서 마음대로 떨쳐내 버릴 수도, 또한 가장 만족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게 아무리 붙잡아 두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고통스럽고 만족하는 순간들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참 고맙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주춤거리지 말고 나답게 하루하루 소중히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책에선가 이런 업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기 싶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도 네, 라디오 앞에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것은 내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는 건 재미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체제 속에서 사업하는 건 저의 성격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의 또 이런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 또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방황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 힘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에 사는 게 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돼서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사는 게 다 그래. 크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또한 불행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지 나쁠 것도 특별히 좋을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흔들린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흔들리면 반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나무가 비바람에 많이 흔들리면서 자라다 보니까 껍질도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좋고 나쁨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으로 최선인 것 같습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란 작품을 네, 선택을 했는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리미화. 저번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꽤 가깝게 지냈던 그녀를 보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아이들 덜어 놀이터에 가 놀라고 하고 조용하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창 열을 올려 수다를 떠는데 동료의 세 살 난 딸아이가 달려와 재미없다면서 집에 가자고 칭얼거렸다. 동료는 엄마가 이모랑 얘기가 채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싫어! 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조금 큰 우리 아이를 불러와 혹시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동료의 아이가 그네를 타고 싶었는데 빈자리가 생기지 않아 비위가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이가 상심이 큰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 나는 동료를 보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며 자리를 치우려 들었다. 그런데 동료가 나와는 달리 잠옷 침착하게 나왔다. 알겠어. 엄마는 내가 그네를 못 타서 기분이 상한 걸 알겠어. 그런데 엄마도 분명히 말했잖아.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엄마도 너의 존경과 이해가 필요해. 동료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아이는 그 자리에 드러누우며 발버둥을 쳤다. 곁에서 보고 있던 나는 어린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을 종료해보려고 얼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주섬주섬 짐가방을 챙겨줬다. 괜찮아요. 가더라도 우리의 얘기를 끝내고 가겠어요. 어른이 말할 때 말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이도 알아야 해요. 동료는 한쪽 눈을 끔뻑이며 잠옷 엄숙한 어투로 말했다. 그래도 땅에서 뒹구는 아이가 걱정돼 보았더니 글쎄 어린 것이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우리 두 어른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아이의 깜찍한 행동에 웃음이 나왔으나 그 상황에서 웃으면 어른으로서의 위엄이 무너질까봐 꾹 참았다. 얘기를 마치고 동료가 집에 돌아간 후 무사히 들어갔는지 걱정돼 문자를 해보니 동료는 모녀 사이가 아직은 애틋하다는 농담을 보내왔다. 요즘 젊은 세대는 확실히 부모 세대보다 개성이 뚜렷하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한 반응만 봐도 그렇다. 만약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난주와 같은 상황에 맞대온다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진다. 아마 로인들은 아이가 말하자마자 곧 들어줬을 것이다. 이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천성적으로 성군의 울음소리와 애교에 면역력이 없다. 아이가 울거나 배시시 웃어주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도 기꺼이 만족해 주려고 하니 말이다. 우리 시부모님만 봐도 이러하다. 간혹 회식이 있는 날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데 시댁에 가면 아이는 풀어놓은 망아지가 된다. 이튿날 아침 일찍 등교하기 위해 평소에는 9시 전에 꼭 취침을 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만 가면 이런 교정은 일체 무시하려고 든다. 집에서는 잠들기 전에 사탕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서는 이불 안에서까지도 양손에 사탕 봉지를 쥐고 있다.
은근슬쩍 남편을 시켜 시부모님께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말라고 귀띔해도 로인들은 별로 들어주지 않으신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다면서 말이다. 아이는 자신의 어리광을 무한정 받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탄복으로 여겼다.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 이유 중 하나가 어른이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울음과 애교로 어른의 한계를 알아보고 어른은 아이의 반응을 지나치게 해석해 육아의 난제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는 것이 아이의 천성이다. 그러니 즐거우면 깔깔 웃으며 뛰놀고 슬프면 작은 일에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나는 동료를 보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이에게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줘야 함을 깨달았다. 아이의 일시적인 감정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똑똑한 육아를 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우리 집 둘째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나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려 했다. 둘째여서인지 여하튼 나에게 많이 집착했다. 하루는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는데 내가 화장을 할 때부터 아이가 옆에서 뱅뱅 돌면서 칭얼거렸다. 내가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니 아이는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슬프게 울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우는데 친구를 만나자고 나가려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밤새 그랬냐는 듯 아빠랑 같이 블록을 쌓아올리며 놀고 있었다. 좀 전에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른은 아이의 감정을 리성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느라 갈대처럼 흔들렸던 좀 전의 내가 단호했던 남편의 태도 앞에서 더없이 못나 보였다. 남편에게 어떻게 달랬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문을 닫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배시시 웃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한테는 슬픔, 기쁨,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는데 연약한 내가 아이의 감정에 순종해 버릇을 고쳐준다며 한 소리를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간 후 나는 아이의 교육을 둘러싸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평소 말문이 무거운 남편이 그땐 침을 튕기며 육아 정보를 마구 쏟아냈다. 남편은 아이는 우리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다면서 아이가 우는 건 아직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서라고 하며 아이의 변화 무쌍한 감정 기복 앞에서 어른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낮에 내가 그런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부모가 태도를 명확히 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아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던가. 주위를 살펴봐도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안정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어디가나 늘 환영받는 존재다. 남편의 충고는 나에게 어른의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네, 금방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라는 작품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많이 공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네, 아이도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육아의 길 조금 더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이런 글을 함께 듣다 보면 그때 추억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육아 정보를 많이 학습하면서 더 좋은 어린 아이로 키우길 네,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는데요. 왁스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왁스의 노래 엄마의 일기 듣고 왔는데요.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박소호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노래가 듣기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가창력이 넘치는 왁스 가수가 불러서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왁스의 노래가 사실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도 왁스의 아줌마란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유미화님께서 아주 짧은 서정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여유로운 것 같아서 유미화 작가님의 나의 길을 잠깐 즉흥으로 랑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더라도 나만의 길을 간다. 긴 세월 뒤틀림없이 여행을 하노라면 정령코 꽃이 만발한 탄탄대로 나지리.

네, 금방 유미화님께서 우린 여성 클럽이 책그룹에 공유해 주신 짧은 시 나의 길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났네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우리 가족분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다시 오늘의 나를 비춰본다. 지금 내가 넥타이를 바로 메고 머리를 곱게 빗으며 언맵질을 잘 꾸미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이다.

지금 내 마음은 그때처럼 순수한가? 지금도 티 없이 맑은 영혼인가? 혹시 내 마음에 탁한 기름이 끼어 불투명하지는 않는가? 과거를 잊지 않으리라. 마음의 기름기를 채우지 않으리라. 더욱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네,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근하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마음도 비춰봅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과 장애물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거울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될 때가 있었죠. 힘들어도 좋은 꿈을 다시 꾸리라. 처짐을 지키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보람 있는 일들로 일상을 갖고 가고 있을까요? 네, 건강, 사회봉사, 지인들과의 만남, 독서량 늘리기. 네, 뭐니뭐니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다짐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술을 좀 적게 마시면 안 됩니까? 왜 맨날 취해 들어옵니까?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면서. 어허, 술은 사나이 허식이라 했어. 아, 무성도 술 여덟 사발을 마시고 범을 때려잡지 않았어.

46년 전 내가 남편과 늘 나누던 일상 대화다. 그 시절 남편은 근무상 관계로 유난히 술자리가 찾았는데 워낙 애주가이다 보니 늘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집에 들어서곤 했다. 나는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어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귀등으로 흘려보냈다. 내가 51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남편은 치통 때문에 치과에 가서 이 한 대를 뽑았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이빨을 뺀 날은 술을 마시면 안 좋으니 오늘만은 제발 술을 마시지 마셔. 이 마누라 이래 보여도 절반 의사입니다.

나는 애조가인 남편을 구슬리느라고 일부러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했다. 어허, 별소리를 다 하오. 술이 들어가야 소독이 잘 되지. 먹고 죽은 놈은 원이 없다는데. 남편은 내가 극구 말리는데도 그날 술을 마셨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다리를 찰록거리며 겨우 일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버셔, 내 몰합댈까 술을 마시지 말랐는데 끝내 사다를 쳤구만. 아이고, 황소 고집이네. 내 이게 고집이 생긴 게 문제란데. 그제야 남편은 후회를 하는 것이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남편은 뇌경색이었다. 그해 남편 나이가 56. 일찍 퇴직 수속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나는 좀 더 빨리 낫게 하려고 남편을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침구 치료도 함께 받게 했다. 그러자 얼마 안 지나 차도가 보였고 의사의 건의하에 퇴원 수속을 밟았다.

어느 날 내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해난 나는 엄마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치료 두 달쯤 지나서부터 남편은 정신이 흐리멍텅해졌다. 더욱 신경 써서 보살펴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니 나는 속이 바실바실 타들어갔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 돌리면서 잠깐 궁리를 하다가 남편의 사진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체면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이면서 물어보았다.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환자인데 집을 나가서요. 다들 사진을 흘끔 보고는 머리를 저으며 지나갔다. 나는 눈물이 글썽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무새들을 보니 아, 나도 새처럼 훨훨 날아다녔으면 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딸 아이들은 천진과 한국에 있어서 더욱 아득해났다. 나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시내 하늘 샅샅이 훑었다. 공중 화장실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찾았다. 남편을 찾자는 일념이 있으니 두려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었다. 결국 무려 6시간 만에 백화상점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이 버린 담배 꽁초를 주워 피우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나는 달려가서 남편을 화락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여길 나왔습니까? 담배를 끊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아하, 울기는. 그래, 이 나그네 죽었어? 아, 답답해서 집에 못 있겠어. 만날 감옥살이를 하다간 지레 죽을 것 같소. 집에 끼가 약간 있는 남편은 시큰둥해서 말했다. 나는 남편을 구슬려 겨우 집에 데려왔다. 생각하다 못해 나는 장보러 나갈 때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밖으로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후다닥 장을 보고 한달음에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출입문을 단속했다 하여 완전히 시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여름날 내가 문에 자물쇠를 잠가 넣고 장을 보고 돌아오니 남편은 또 집을 나가고 없었다. 창문으로 나간 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원해줬기에 유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딸들이는 천신에 가면 어떨까? 나는 딸들과 상의하고 남편을 데리고 전진으로 갔다. 전진에 가서 나는 집에서 도시락을 만드는 일자리를 구했는데 일을 하면서 남편을 돌볼 수가 있어 좋았다.

어느 일요일 날 우리는 수상공원으로 놀러 가기 위해 자비를 했다. 그런데 남편은 걷기 싫다며 가지 않으려고 했다.

수상공원에는 볼거리가 많고 공기가 좋아서 그저 그만이랍니다. 천놈들도 눈을 떠야 합집이. 당신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해져야 이 각시를 없고 놀가지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농담을 좋아하는 남편이기에 나는 남편을 억지로 달래어 수상공원으로 떠났다. 산책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자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다. 나 맥주를 마시고 싶소. 남편은 애원에 찬 눈길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남편의 간절한 눈길을 보니 가슴이 스르르 해놨지만 건강을 위해 거절해버렸다. 여기 맥주는 우리 연변 사람들의 재질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후에 이 마누라가 돌아가서 한 턱 턱턱이 내겠습니다. 에휴, 이젠 다 살았구나.

남편은 눈물이 글썽해서 맛갈술에 맥주를 들이키는 다른 손님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다. 거짓말로 남편을 올리니 마음은 알짝 지근해놨다. 한 잔 정도 마시게 할까 하고 잠깐 고민하다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저녁이 됐는데도 남편은 걸상에 앉은 채로 일어날 염을 하지 않았다. 공원이 참 시원하구나. 점도 넓이요. 여기서는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단다. 그러니 어서 집에 돌아가기쇼. 나는 또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다. 치맥기가 있는 남편이지만 자꾸 안 된다고만 하는 내 소행이 저기 미웠던지 나를 흘겨보며 마지못해 일어났다. 남편은 낮이면 담배 생각이 나서 밖으로 슬며시 나가 담배꽁초를 주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제지시키고 싶었지만 담배꽁초를 주우면서라도 사지를 움직이라고 못 본 채 하다가 담배꽁초를 입에 물려고 할 때 바로 제지시켰다. 그러면 남편은 그윽한 눈으로 쓰레기통을 뚫어지게 보다가 다시 내 눈치를 살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어느 하루 남편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 5원을 꺼내 내가 시장에 간 틈을 타 상점에 가서 술을 사 마시고 건죽이 되어 자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고 남편한테 술을 판 상점으로 찾아갔다.

남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남편한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상점 주인은 돈을 내면 물건을 팔기 마련이라며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환자에게 술을 파는 게 맞는가고 언성을 높이면서 따지니 그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젓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이 술에서 깨어나길 기다렸다. 이었고 남편이 눈을 떴다. 당신 때문에 이젠 지쳤습니다. 내 혼자 어디든 가겠으니 당신 혼자 살만합니까? 어? 그게 무슨 소리요? 남편의 눈에 겁기가 어려워졌다. 애들도 이젠 당신을 싫어한다. 술과 담배를 끊든지 우리와 갈라지든지 당신절로 선택하셔. 나는 일부러 잠옷 진지한 말투로 최후 통첩을 내렸다.

당신도 참 사물없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술 담배를 끊을게. 꼭 끊을게. 내 허상성세에 감쪽같이 섞여온 남편은 연애 연방 머리를 끄덕이며 결심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게 됐다.

남편이 기저귀를 해쳐서 이부 자리를 마구 어지럽혀 놓았던 것이다. 피곤한 몸으로 남편의 이부 자리를 새로 갈아주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또 귀퀴한 냄새가 났다. 남편이 또 기저귀를 해치고 마구 어지럽혀 놓았다. 긴 한숨이 저절로 나갔다. 남편에게 이부자리를 바꾸어준 다음 끈으로 남편의 두 손을 칭칭 묶어 놓았다.

이 사람이 미쳤나? 영감을 묶고 넣다니 내가 죄수야?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요집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쾅쾅 쳤다. 남편은 나에게 역설을 퍼부으며 몸부림을 쳤다.

왜 이럼까? 천진에서 쫓겨나서고 이럼까? 좀 가만히 있으셔. 계속 이러면 이웃집에서 110에 전화할 겜다. 내가 짐짓 엄포를 놓자 남편은 누그러들었다. 천진에 가서 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눈물이 글썽한 채 나를 보며 이렇게 비들비들하게 살 바엔 죽기만 못하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림까? 우리 똥돌이가 대학에 가는 걸 안 보겠습니까? 우린 외손자를 똥돌이라고 불렀다. 나도 눈물이 글썽해서 남편에게 물었다.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언제 그런 꿈 같은 생각을 다 하겠어. 죽으면 편안하겠지. 남편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래도 마음을 크게 먹고 살아야 우리 똥돌이 대학 가고 장가 가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수건으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줬다.

똥돌이 장가가는 걸 보기는 봐야게 되겠는데 병이 원수로구나.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이 일이 지나가고 얼마 뒤에 남편은 아예 단식을 했다. 나 아침을 안 먹겠어. 배가 아픈가?

나는 근심서로 물었다. 야. 남편은 맥없이 대답했다. 그럼 진통제와 소화제를 잡수시오. 내가 약과 더운 물을 가져오니 남편은 모든 것을 외면했다. 왜 이럴까? 내가 남편의 이마를 만지며 안타까운 어조로 물으니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 단식을 하겠어.

단식이란 말에 화들짝 놀랐다. 난 사는 게 정말 힘들어. 막 미칠 것 같소. 남편의 눈은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흐리멍텅했다. 아이 참, 당신도 글쎄 아프면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보며 살아야 한다. 나는 가슴이 아파났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자취로 숨을 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그만두고 마음을 크게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마음을 크게? 남편의 얼굴에 보일락말락 서글픈 미소가 언뜻 어렸다가 사라졌다. 그럼요. 개똥무지에서 구부려도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김신저씨. 나는 평상시에 안 부리던 애교를 부렸다. 사랑하는 신저씨? 와늘 영화배우구만.

내 애교의 남편은 덩쾌하게 웃어 보였다. 오랜만에 남편의 웃음 소리를 들으니 나는 덩굴에 갇힌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보았을 때처럼 일로의 희망을 느꼈다. 사랑이란 말에 남편의 젖어든 기분이 한껏 저하졌으니 참으로 사랑의 힘은 위대하구나 하고 느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욕심까지 생겼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방변홍님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던 나날에. 내일 계속해서 제2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것에도 행복이 깃들어 있으니 오늘도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얻으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2016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력 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의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원격감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양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 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 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 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 과학 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 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흑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세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흑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 삼림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 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0: 못한 당분은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1번째 시간입니다. 독강이는 한 쌍의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사들이 왕반장이라고 부르는 기관총을 빼앗은 사람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대단한가. 큰 키에 든든한 체구, 참으로 발다리 한번 놀려도 기운이 부쩍부쩍 솟구치는 무쇠 사람 같았다. 검실검실한 얼굴에 자리 잡은 불이 이글거리는 둥근 눈은 또 얼마나 정기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독강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부러워서 입을 쩝쩝 다시다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언제 가야 저렇게 튼튼하게 자라나서 기관총을 들어도 손에 종이장을 든 것처럼 될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1: 련장 동지! 로액한 무기 점검을 끝마쳤습니다.
0: 왕 반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독강이는 쨍쨍 울리는 그 소리에 급히 머리를 돌려보았다.
1: 아니, 꼬마 팔로군이 아닌가?
0: 리련장은 몇 가지 지시하고 나서 강영천과 왕 반장을 데리고 저쪽으로 갔다. 독강이의 마음은 다시 그 꼬마 전사에게 사로잡혔다. 꼬마 전사의 키는 독강이와 비슷하였다. 그는 기병총을 메고 품이 넓은 군복을 입었는데 그 초록색 솜저고리는 무릎을 덮고 있어 마치도 작은 외투같이 보였다. 바지도 너무 훌렁훌렁하여 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독강이는 꼬마 전사가 실눈을 짓고 키득키득 웃는 것을 보고 그가 왜 웃을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꼬마 전사는 덕강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킥킥거렸다.
1: 저걸 봐! 저걸!
0: 그가 가리키는 것은 하얗게 된 누이의 치렁치렁한 머리태였다. 얼음이 얼어붙은 수연의 머리태는 등 뒤에서 옷과 스치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수연이는 탄띠에다 놈들의 죽음에서 주워온 탄화를 꽂아놓고 있었다. 그는 웃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꼬마 전사가 자기 등 뒤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손으로 만져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개면쩍게 씩 웃고 나서 머리태를 가슴 앞으로 끄당겨놓고는 다시 탄을 꽂는 데만 정신을 팔았다. 덕강이는 꼬마 전사가 방종술에 자기 누나를 보고 웃어대는 것을 보자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지며 몹시 언짢았다.
1: 그게 무엇이 그렇게 웃어? 싸우느라고 얼었는데.
0: 꼬마 전사는 급히 웃음을 거두었다.
1: 아, 성내지 마라, 동무. 난 비웃는 건 아니야. 나는... 아, 참...
0: 그는 머리를 툭 때리며 말을 이었다.
1: 나에게는 웃음을 못 참는 나쁜 버릇이 있어. 전 여동무는 정말 대단해. 나는 우리 부대를 내놓고는 여자들이 총 들고 싸움하는 것을 아직 못 봤댔어.
0: 독강이는 무척 기뻤다. 특히 다른 사람이, 그것도 팔로군이 자기를 동무라고 불러준 것이 어깨가 으쓱하도록 기뻤다.
1: 속낸 게 아니야. 그는 내 누나야. 어, 너도 참 간단치 않아. 너희들은 정말 대단해. 그러나...
0: 꼬마 전사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
1: 그 머리태만은 너무 거치장스러워. 우리 부대 여동무들은 그런 것을 기르지 않아.

0: 믿지 못하겠어?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우리 거장에 지렁지렁한 머리태를 기른 처녀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겠니?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는데 겁이 더럭 났거든. 쥐가 우는 소리를 듣고 도깨비가 운다고만 생각하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황급히 밖으로 달아났어. 그런데 웬일이겠니? 아무리 뛰려고 해도 달아날 수 없었어. 누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지 말이야. 그는 도깨비가 사람을 붙잡아두는 여술을 부리는가 생각하고 너무 놀라 아버지와 엄마를 부르며 혼을 다 잃고 말았어.
1: 어떻게 된 거야?
2: 뚜껑이는 긴장해서 물었다.
0: 머리태가 문발을 거는 고리에 걸렸거든.
2: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배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수연이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3: 꼬마 동무, 동무의 이야기는 포근하 재밌어요. 다음번 만날 땐 머리태를 보려고 해도 못 볼 거예요.
4: 어서.
2: 꼬마 전사는 부름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리련장이 그를 왕반장과 함께 부대에 돌아가 정찰 자료를 보고하라고 불렀던 것이다. 강영천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지 다급히 물었다.
5: 련장 동지,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6: 조금 가져온 것을 다 써버렸어. 누가 부상을 입었어?
3: 아닙니다. 우리 마을 부촌장이 오래전에 부상당했죠. 상처가 골맞습니다.
2: 수연이가 못내 괴로워하며 대답하였다.
6: 그럼 왕반장 보고 가져오게 하죠. 다 냈으니까.
2: 리련장이 말하였다.
5: 그럼 됐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 따라보내요. 가져오게 하지요.
2: 강영천은 치즈의 상처를 생각하니 저급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1: 제가 갑시다, 강동지.
2: 뚜껑이가 한 걸음 앞에 나섰다. 그는 왕반장과 꼬마전사 우수와 함께 가고 싶었고 대부대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 강영천은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끝내 머리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는 덕강이에게 주의할 점을 재삼 알려주고 돌아올 때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수연이도 동생에게 길에서 조심하며 빨리 돌아와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당부하였다. 덕강이가 왕반장과 우수를 따라간 뒤 리련장은 천사들과 강영천의 민병대하우를 이끌고 놈들의 주력이 있는 왕관장 일대를 향해 정찰하러 떠났다.

0: 떡강이와 왕반장 우수가 산을 서너 개 넘어 큰 골짜기에 들어서자 열대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다. 떡강이는 그 뒤를 따라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은 사람들로 꽉 찼다. 누구도 조용한 이 작은 상간 마을에 이렇게 많은 대어가 있으리라곤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눈판 위에서 잠든 전사들을 밟을까봐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전사들은 총을 품에 안고 서로 기대어 어깨를 베고 깊은 잠에 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독강이가 사람들의 팔에 모두 한치 너비의 흰천을 동인 것을 매우 이상해하는 것을 보고 우수는 이것은 싸움할 때 저가를 가려보는 표시라고 알려주었다. 독강이는 또 어째서 초록색 군복을 입지 않고 백성들의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고 물었다. 왕반장은 이들은 모두 새로 입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대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독강이는 기뻐 나서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어느덧 집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한 초가집에 들어섰다. 방 안에는 서너 명의 군인들이 책상 두리에 둘러앉아 지도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왕반장은 차렷차실을 하며 우렁우렁한 소리로 보고하였다.
1: 단장노지, 정찰정령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무리를 들고 정겹게 그들을 훑어보았다. 덕강이는 몹시 긴장했다. 단장은 꼭 요란한 사람이려니 생각했는데 모두가 전사들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여 누가 군관이고 누가 병사인지 가릴 수 없었다.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몸집이 름름한 중키의 사람이 다가왔다. 검붉은 얼굴에는 까만 수염이 자랐고 커다란 두 눈은 영채를 띠고 있어 아주 용맹하고 엄한 사람같이 보였으나 겉보기와는 달리 소탈하게 웃으며 왕반장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2: 좋았어, 힘장수 왕동회. 안서, 어서 안서.
0: 그는 긴 걸상을 하나 끌어당기어 왕동회를 눌러앉혔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수도 앉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물사발을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한 모금 마시고는 인차 덕강이에게 넘겨주었다. 덕강이는 손을 내저으며 받지 않았다. 판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덕강이를 보며 물었다.
2: 누구요?
3: 이 사람이 판장이야? 얼마나 인자한가.
0: 독강이는 멍하니 서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그가 찍어 묻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1: 구의 간부가 약품을 좀 얻어라고 보낸 동무입니다.
0: 왕동해는 대꾸하고 다시 독강이더러 치즈가 부상당한 일을 쭉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탄장은 미간을 쪼푸렸다. 얼굴에 웃음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인차 우수에게 지시하였다.
2: 왕반장은 여기 앉아 정황을 보고하겠으니 네가 위생대에 데리고 가거라. 어서.
0: 우수는 물사발을 내려놓고 덕강이의 손을 잡아 끌고 문을 나섰다. 덕강이의 가슴속은 탄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문을 나서기 바쁘게 물었다.
3: 그 사람이 바로 탄장이야?
4: 아이 참, 단장이니까 단장이라고 하지. 그렇다.
0: 우수는 덕강이 탄장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듯 그를 돌아보며 웃었다.
3: 너 모를 거야. 난 원래 천명이나 되는 대어를 거느리고 싸마는 단장은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생각밖에도 여느 사람과 같거든. 입은 것도 너와 같은 옷이란 말이야.
0: 덕강이는 마치도 그 탄장이 자기 상상 속의 모습이 아닌 것이 아쉬운 듯이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지었다.
4: 너의 말대로 한다면 탄장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니?
0: 우수는 또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4: 꼭 어떻다고는 꼬집어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응당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해. 네, 근데 우뚝했죠.
0: 우수는 너무나 우스워서 발을 멈추고 허리를 꼬부렸다. 독강은 그가 웃는 것이 의아쩍었다.
4: 너 왜 웃어?
0: 우수는 허리를 펴고 걸어가며 눈물을 닦았다.
4: 너 말이야. 아이 참, 아유 가련도 하지. 너 눈이 그렇게 크지만 동자가 없고 누구도 못 보는 장님이로구나.
3: 뭐?
4: 그 단장이 누군지 넌 알아?
3: 누구야?
4: 그가 바로 우드케야.
3: 뭐?
0: 그 자리 우뚝 멈춰선 덕강이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우수를 바라보았다. 우드케. 소문이 자자한 그 이름. 그가 바로 우드케란 말인가? 우드케를 두고 말하면 덕강이만 놀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산간지구에서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그가 폭동을 일으킨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권유산에서 활동하며 지주, 악당, 지방 관료배들과 맞서 싸우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자놈들은 그들을 토비라고 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홍후주라고도 하고 량산으로 들어간 롱림객이라고도 불렀다. 관군은 수차례에 걸쳐 그들을 토벌하였으나 헌물만 켜고 말았다. 사람들은 우두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가며 칭송하였다. 수십 리 있다 있는 권유산을 성금 보듯 꿰뚫고 있어 돌이나 나무를 하늘가에 옮겨 놓는다 해도 대뜸 권유산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라느니 두 손에 총을 쥐고 백발백중으로 쏘며 지붕도 담벽도 나는 듯이 날아넘어 아무리 많은 병력으로도 포위할 수 없다느니 구척이나 되는 몸은 총알도 뚫지 못하며 붉은 수염이 가득 자란 얼굴에 야명주처럼 반짝거리는 눈이 박혀있어 옛 이야기에 나오는 장수와 똑같다느니 덕강이는 자기가 만나본 매우 친절한 그 사람, 수수한 전사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탄장이 바로 신과도 같은 영웅 우두케라고는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
4: 가자! 나비 쪘던 수탁처럼 멍하니 서서 뭐라니?
0: 우수는 덕강이를 끌어당겼다. 우수는 덕강이에게 자기가 바로 우두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려주지

드라마 숨바귀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가수가 부른 노래 세월은 흘러도로 오늘 요청한 마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고향은 언제나 새빨하지 않는 따뜻한 인접으로 자음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고향은 지금 길거리마다 연두색 푸르름이 줄지어 춤을 추고 화산꽃들이 기분 좋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모두 마음의 터전에도 녹색의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희망의 씨앗을 묻고 사랑의 이슬비를 촉촉히 뿌려주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먼저 연길씨 김순자 씨가 모든 분들이 고민을 털어버리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황금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왜 그때는 그렇게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연기시 복산가의 김명남 씨는 얼마 전에 태어난 귀여운 손자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친구 최호웅 씨를 보면서 행복은 워낙 이런 것이구나라고 깊이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손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첫돌 축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김금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다양해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날 때면 김금자 씨 식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국 타향에서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들을 때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 돕고 싶다면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한테는 고향 입맛에 맞는 밑반찬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한테 고향정, 고향 맛을 안겨주고 싶다면서 소품 동네 딸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아, 그 동네 노인들을 부탁한 짐들은 몽 딱 다 가지고 아, 한 곳에 쭉 돌면 놓아 주느라고 아, 땀 중에다. 아, 여보. 아, 여보. 아야, 아까 저 앞에 그 왕암에 요새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한다면서 아, 밥을 해줄라 나간 게 어째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에이그, 에이그. 아이, 그저 만날 저렇게 동네 노인들만 보살핀이라고. 하여튼간 저, 아이, 저 우리 저 정말 다사기도 다사왔네.
2: 아바이, 우리 다 왔었구만.
1: 이 아바이 또 달아났었대.
2: 예. 어, 아바이, 아바이. 우리 여기 앉기있어.
1: 에리메 끼리. 저 아바이. 빨리, 빨리.
2: 우리 아바이 껍다야.
1: 예, 예.
2: 에이구, 말을 쌀 땐, 아고, 오야. 오, 시름 났다. 야, 나서마 오늘 너무 바빠서 생 혼났었구만.
1: 아이 또 어째?
2: 아이 아까 내 글쎄 그 왕아바이네 집에 가서 밥 다 해놓고 가차 놓차 하는데.
1: 야.
2: 아이 저 위 혼자 사는 장가매 글쎄 당시 어제 사다 준 그 돼지고기 흰살로 맛있다고 너무 많이 잡수고 설사를 만나서 급히 배서로 간다는 게 그만에 펄썩 넘어져 발목을 다쳐서 야, 그 바지에 그저 뱀배기를 했다고 쓸 빨리 오라고 전화와 잼도
1: 저런 아이 그래서
2: 야 그래 어찌겠어 그래서 급히 달아가서 아메리 이렇게 더 딜에다 눕혀놓고 제깡으로 덮어서 소볼 베끼고 싹

0: 씻어놓고 이래고 나오는데 이 아바의 집 가는 길인데 이 아바의 곳에 또 치매에 발작해서 정신없이 저 뒷산으로 올리 달트라 말이구만.
1: 저. 아 그래 이제 하면은.
0: 야 어제 이제 하면 글쎄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오늘은 조카 잔치에 시내를 간다며 우리 보고 받아라고 부탁했지 고모임도.
1: 근데 그 아무리 조카 혼수라도 그렇지야. 아 이렇게 치매온 아바이를 집에다 혼자 떡 남겨놓고 어떻게 그 시내를 간답대기.
0: 에휴 무슨 말 못할 사연 있겠습지. 무슨
1: 사연이 무슨 사연이.
0: 아바이 어디 가.
1: 뭐가 그만 뭐 어디 간다 검들이.
2: 이 누구야.
1: 네 그만해.
2: 내라는 게 누구야.
1: 야 뭐가 그.
0: 야 이보소 어제 이 아픈 아바이를 막 중대배지를 해놓은다 이랜도.
1: 이랜도 달아나는 걸 빨아봐라. 또
0: 야 비켜서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너의 엄마 없어.
3: 엄마
0: 우리 엄마. 빨리 엄마 우리 빨리 저희가 안 보이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엄마 데리러 올 거마예. 아이고 우리 아바이 곱다야. 아이고 최고다 최고.
1: 이 아바이 치매는 어때 그 여자를 좋아하는 치매제 이제.
0: 무시기란다.
1: 야 그 저 치매도 좋은 치매다야. 아 여보. 예. 나도 이따 안 들으면 이 아바이 같은 치매 와서 은혜 찾겠어.
0: 아이고 그래서 할 소리 없어. 아무 소리나 하네. 빨리 들어가서 예 세수 수거하고 빙정 광채는 소리 나네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살이 밝고 똑똑하고 마음씨 고봐서 온 동네 이러고서 몽땅 도담다 해서 도와주던 우리 대상 아바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 됐은데 이게.
1: 야, 있어. 어찌... 그 빨리 그저 얼굴에 땀이나 좀.
0: 모르는 모르.
1: 어여.
0: 에휴 장마야. 애써 없어. 아바이 얼굴을 잘 닦아줬어. 내 갔다 오겠을 거만.
1: 야, 또 나를 닦으라고.
0: 예.
1: 아, 저 아바이 자꾸 이렇게 다람에 나면서 애를 맡기지 말고. 차라리 그 시내에 있는 딸집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난 딸집 아이 간다.
0: 야 정말 아, 이 아바의 딸이 지금 자궁암 수술해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는 판에 거기로 어떻게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로.
2: 이나 시내를 가라 나이 간다.
0: 아바이 우리 무 시내를 가겠음도 아바이 시내를 아이 갔구만.
2: 아이 간다.
0: 그래. 아바이 콜콜아 없지. 우리 무를 많이 깁사. 자자자.
2: 엄마 물 엄마 물.
0: 아 항소. 아 그게 아 어구 잘해. 에이구 잘했을까만. 오야 콜콜하다야.
1: 이모 그 이제 아바이 맛은 뿌리야 이모.
0: 야, 아바이 마시던 물이 뭐 어떻다고 그랬는데 다 내 아버지고 내 엄마인데 무슨 아이고 시원하기만 하겠구만 아이고.
1: 얼쏘 당신 이 자식 뭐 엄마 아버지 말해서 좋겠어. 에?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 당신은 이 동네 딸이라지.
0: 야 정말 아, 내 무수가 한 게 있다고 자꾸 나를 동네딸 하는지 모르겠을까만.
1: 아 이모 당신 어째 동네딸이에요? 야 전번에도 저 아래 그 왕청지암에 그 달리켈라가 다 부 살짝 맞고 쓰러질까 당신 또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놓고야 아 그지 자식들이 그 한국에서 오기 전까지 아이 그 똥 오줌을 받아내면서 한 달 동안이나 시들었지 그 뭐예요?
0: 아이고 그래 어찌겠음도 온 동네 젊은이라고 우리 둘이밖에 없는데
1: 무슨 거 젊은이라고? 이봐 우리도 저 60이요 60이
0: 그래도 이분들이 대비하면서 우리는 청년이 집이 아 정말 당시에 이 아바이를 좀 잘 챙기입소
1: 어제
0: 아, 야 내 이리 봐봐서 또 가봐야 되겠어 그만
1: 야 그만 왔다가 또 어디를 가려고 어디.
0: 야 내 할 일이 태산 갔을 거만 내 가봐야 될 거만 얘
1: 이봐 예. 그 아무리 태산 갔대도 밥이서 먹고 댕겨야 되지. 나도 이봐 배고
2: 나도 배고프다
1: 이 아바이도 배고파
2: 나도 배고프다
0: 오 아바이 배고프구나 가면서 어 이봐 아바이 여기 사타 있을 거마 얘 우리 요 사타 조금 잡수고 여기를 합소 야 이봐서 당시 아바이를 좀 챙겨서 식사를 같이 합소 아이 이렇게 좋은 날씨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 청소도 해야 되지 그 묵은 빨래도 다 씻느라면 해 떨어지 그만 당신 좀 수고하소 내 가게 했어 그만
2: 사
0: 뭐야 어째 이랬노? 아, 그,
1: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2: 나가자
1: 야 아바야 우리 둘이 할 말이 있을까 봐
0: 없어 당신 자꾸만 오니까 아바야 따라오자 뭐입니다 아바 예예 예, 우리 밥 먹깁소
1: 앉아서 아니 그게 앉아서
0: 밥 죽깁소
1: 이모
0: 예
1: 글쎄 당신 그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서 이 동네 노인들이 타라 많이 받았다고 야 이래지만 그 우리 이만했으면 대체 그 뭐요?
0: 그 아바이트 계속 막 아바이트 계속
1: 시리는 무슨 시오? 그래 우리 무슨 돈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뭐 자식이 없어 제 자식들은 다 외국에 보내놓고서 보지도 않는데 아,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이오
0: 정말 자기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됨도
1: 에이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나는 정말 야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지만 그 아픈 다리를 지지 끄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다가도 저녁에 이러면 또 그 관절이 아파서 아가 할 때 아름소리를 할 때 뭐 대성 막 곁에서 더는 뭐 어떻겠단 말이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누구 하나 알아봐준 사람이 있을때
0: 우리 뭐 누구 알아봐달라고 함도 하늘이 다 굽어벗거마 나는 괜찮을거마
1: 여기 와서
0: 우체 그램도
1: 앉으라는데
0: 알았을거마 아구 다리
1: 자
0: 우체 이래 우체
1: 내 다리를 물어줄게
0: 아고 시원하구만
1: 에휴 이거 퉁퉁 붓긴 다리를 벗게 에휴
0: 아픈 것만 살랑살랑 합소 아고
1: 시원하오
0: 예 시원하구만
1: 그럼 내 오늘부터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이 다리를 좀 물어줄게
0: 정말임도
1: 정말 이제 그래
0: 무슨 이거 밉다가 늙어본 게 아이고 이거 밉다가 늙어본 게 아이고
1: 아니 이모
0: 예
1: 내 보기에는요 당신 지금 이 동네 노인들이 시중 들은 거 영 좋아하는 것 같아
0: 예 당신이 벌써 다 잊었음도 아 우리 그때 금방 결혼했을 때 당신의 집도 구차했고 나도 또량 부모 다 일찍이 돌아가다 보여 맨 손으로 새가 나제 구모임도
1: 벌써
0: 그때 저 위에 장암에는 자기네 살던 아래 가는 손질 애들라며 손도 내줬고 아, 또 저 아래 왕청집 하면은 구람돼지 새끼를 판 돈으로 우리를 그 생아살의 김으로 몽땅 사줬제 구모임도
1: 벌써
0: 더욱 고마운 거는 저 앞에 왕아바에 야 그래도 제사에 빨리 붙는 데 소만한 게 없네라 이래면서 우리를 그 얼룩 송아지 한 마리를 일전 한 번도 받지 않고 거서 줬제 그 모임도
1: 글쎄 내 그 다
0: 어디 그 뿌임도 이 바가바이는 정말 예 우리 딸 옥수야한테는 영원한 은인이란 말이구마 우리 딸 옥수이 5살 나던 해에 당시 또두락도로 사고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옥수이까지 급성 리질에 걸려서 죽는다 산다 하니까 이 바가바이 글쎄에 선뜻 나서서 자전거에 우리 둘을 싣고 한밤중에 공사병원까지 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뭐 우리 옥수이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도 오랄게끄마
1: 이봐 우리 어디 큰 거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하겠어
0: 나는 정말 이렇게 치매에 걸린 부모라도 내 곁에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음도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음도 이렇게 인사라도 드리게 말이구만
1: 그러게 말이오
0: 그래 아 우리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잊어서야 되겠음도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도 예 아니 한때는 우리 동네를 건설하느라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일등 공신들이 제그 모임도.
1: 맞어, 맞어.
0: 벗어, 벗어. 야, 지금 나라에서 우리 농촌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다, 예. 아, 우리 농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라고 벗어, 벗어, 그서 이런 그서 그만 벽돌 지금 무상으로 다 재주지. 아, 또 그저 이력보험은 다 주지 해주고, 예. 아, 또 그저 그 65세 노인들부터는 아, 매달마다 100원씩 딱 주지. 하여튼간 우리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아이고, 아, 그래 우리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우리 비록 이렇게 힘들어도 대신 우리 둘이 손잡고 동네 이런 고마운 분들을 잘 돌봐주는 것으로서 보답하자 말이구마.
1: 얼써. 야, 우물 마실 때 우물 판 사람 잊지 말라고. 우리 앞으로야 이 바가바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동네 너희들이야 더 잘 못 쓰자 말이오.
0: 예, 얼쓰구마. 그래야겠지.

0: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천시에 살고 있는 림보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혼천시 밀강양 4만촌에 있는 큰 오빠와 큰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큰 오빠와 큰 형님은 항상 부지런히 일하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친부모와 같은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나 저희 가정에 곤란이 있을 때면 늘 앞장서시곤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큰 오빠와 큰 형님께서 건강하시고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100세의 시대가 왔구나를 요청합니다.

연길 씨의 오영철 씨와 최정 씨 부부는 40년간 함께 노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알찬 열매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최정 씨는 시집 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셋이나 되는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힘이 된 것은 부부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아낌없는 사랑과 더불어 시동생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어엿하게 성장하여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가족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둘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지는 겨울이 오면 우리는 따뜻한 봄을 그리워하고, 또 찜통같이 무더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가진 것이 소중함을 모르고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터득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그럼 끝으로 인생은 기다림으로 오늘의 요청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 正在 为您 直播的 黑龙江 朝鲜语 广播 健康与 生活 节目, 我是 主持人 金仁成, 欢迎 各位 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힘겹게 지나가는 일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나 성과가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자생력이 강한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이 속담은 한 사람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역경을 견디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을 극복하면 결국 성공과 성취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의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나무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성하게 자라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꽃을 피운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꽃을 피우는 시기가 매우 늦고 일부 대나무는 수십 년에 한 번만 꽃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속담은 대나무가 꽃을 피우기까지 겪는 기다림과 노력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나무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견디며 자라며 그 끝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이 속담은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면 결국 성취를 이룬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성장 과정은 자연 속에서 꽃을 피우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의 인생을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속담이 전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대나무처럼 인내와

과 끈기를 중요시하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어 아마도 이 속담은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수확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대나무는 자생력이 뛰어난 식물이지만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한 뒤 5년 또는 10년, 때로는 50년까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꽃은 일반적으로 한번 피고 나면 그 뒤로 다시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자라온 과정에서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자라온 힘들고 고된 과정을 지나 꽃을 피운다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비로소 성취와 만족을 얻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수많은 성장의 과정을 견뎌낸 결과로 그 결과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나무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 등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대나무는 그 길고 힘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동안의 끈기와 인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은 인내와 끈기의 상징입니다. 대나무는 꽃을 피우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뎌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결과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고난이 길고 힘든 길을 지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성취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지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하며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결국 더 큰 성취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도 자기 성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대나무가 그처럼 무수한 세월을 인내하며 자라왔듯이 사람도 인생에서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은 사람을 더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대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인내를 강요당하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사람도 고난을 지나면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울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듯 사람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나무는 자라며 자신의 길을 찾고 결국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나무도 돌면 꽃을 피운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비유를 넘어 인생에서의 인내, 성장, 고난을 극복하는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견디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듯 우리도 자신만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는 성장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햇살이 한층 따뜻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반갑게 들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6.1 국제아동절입니다. 거리마다 가족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선물 이야기가 오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선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심어린 명절 축하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일지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자제품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책을 읽고 동네 곳곳을 탐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전자기기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게임기 등은 이제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용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영상과 자료를 통해 호기심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나 교실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손안의 화면을 통해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거나 과학과 예술을 접하는 과정에서도 전자기기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고 음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보였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는 어린이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전자기기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 전자제품 역시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자기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바깥 활동도 적어지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 어울리는 경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눈의 피로를 느끼거나 수면 습관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습관이 생기면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에 몸과 뇌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걱정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전자제품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대화,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줄어들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제품을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전자기기는 이미 중요한 생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여부보다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자제품을 통해 배우고 즐기되 동시에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전자기기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만드는 시간 역시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물건보다 함께 했던 시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자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자기기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전자제품이 어린이들의 정서와 학습 그리고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자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전자기기가 가진 긍정적인 면과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부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자제품이 어린이들의 정서와 학습습관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첫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배우고 컴퓨터를 익혀야 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화면을 터치하고 필요한 기능을 찾아냅니다.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기기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역량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습 분야에서 전자제품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도서관을 찾거나 책을 통해 답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도 하고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가보기 어려운 장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움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를 보다가도 금세 다른 영상이나 정보로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분히 생각하고 깊이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시기이기도 한데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만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한 가지에 몰입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전자제품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게임을 하면서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면 속 자극에 지나치게 익숙해질 경우 현실의 작은 즐거움에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순간들이 상대적으로 덜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원하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게 되면 강한 불만이나 짜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에 익숙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강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혼자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자기기는 단순한 소비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보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거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추억을 만드는 과정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자기기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자제품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심심함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이 화면으로 채워지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창의력은 무언가를 계속 보여줄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로운 순간에 더 잘 자라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신 전자제품을 선물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어떤 전자기기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값비싼 물건보다 따뜻한 추억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자제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기를 멀리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자연이 주는 즐거움,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행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자제품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인정하면서도 건강한 사용 습관을 함께 만들어갈 때 아이들은 더욱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린이와 전자제품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전자기기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지나친 사용은 생활 습관과 정서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이들과 전자제품이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자제품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의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자제품을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성장합니다. 부모님이 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일상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여가 시간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그러한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말보다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자제품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금지된 것에 더 큰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지, 왜 충분한 휴식과 야외 활동이 필요한지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유를 이해한 아이들은 규칙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양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흙을 밟으며 뛰어노는 경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경험,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화면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자기기라도 이러한 경험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잠시만 심심해도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창의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보기도 하며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과정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하루가 화면으로만 가득 차지 않도록 여유로운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최신 전자 제품도 아이들에게는 분명 설레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은 의외로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난 나들이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길, 함께 책을 읽으며 웃었던 시간들은 세월이 지나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선물의 크기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비싼 물건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값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더욱 가까워지고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전자기기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일입니다. 화면을 통해 세상을 배우되 현실 속 사람들과도 따뜻하게 연결되고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힘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자제품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술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묻기 전에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밝게 웃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모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도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오늘은 6일 아동절입니다. 6일 아동절의 유래를 소개하자면 19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복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국제아동절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54개국의 어린이 사랑 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아동행복국제대회를 열고 제네바 아동보장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아동의 정신적 향유, 빈곤 아동의 구제, 아동의 위험한 직업 회피, 아동의 생계 기획의 획득, 아동의 구조 양육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이후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한편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잇따라 아동절을 제정했습니다. 네, 새 중국 어린이들이 6일 아동절을 보낸 것은 1950년 6월 1일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이날 중산공원 음악당에서 5천여 명의 소년 아동과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새 중국 창립 이후의 첫 아동절을 축하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 참 좋죠? 네, 이런 날씨에 자가용을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 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여름엔 꼭 자동차 에어컨을 켜야겠죠? 네, 그럼 여름엔 자동차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에 그늘이 없는 곳에 오래 주차하면 내 차문을 여는 순간 확 나오는 열기가 참 싫죠. 네, 그리고 햇빛에 가열된 차 안에 들어가 앉아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때 무더운 여름철 햇빛에 가열된 차 안에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모든 차문 혹은 창문을 열어서 네, 통풍을 시키고 에어컨 외부 순환을 켜서 최대한 빨리 차내 열기를 차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는 운전자를 향하게 하지 말고 네, 우로 향하게 조절하면 네,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여름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에어컨의 내부 그리고 외부 순환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환하여 차량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차량 내부로 유입시켜 네, 운전자의 저산소 증을 방지해야 합니다. 차창에 안개가 끼면 에어컨 송풍구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앞바람 송풍구를 닫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아시겠죠?

네, 많은 운동 전경에서 복장의 색상은 보호 그리고 경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수영복 등 운동복은 도대체 어떻게 색을 골라야 할까요? 네, 이어서 실용성, 안전성의 관점에서 복장의 색상 선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색상의 수영복이 더 안전할지 알아볼까요? 네, 수영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인데요. 네, 사람들 특히 어린이가 수영할 때에는 네, 물에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수영복의 색상도 일정한 안전 예방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네, 일부 전문기관은 수영복 색상이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들은 실내 수영장과 야외 호수에서 부동한 색상의 수영복이 잔잔한 수면과 물결이 있는 수면에서 가시성을 관찰한 결과 네, 실내 수영장과 야외 호수에서는 대비가 강한 형광색 계열이 가장 좋은 수영복 색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형광 오렌지색, 형광 녹색, 형광 분홍색, 형광 붉은색 등 형광색 계열이 네, 가장 밝고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형광색 수영복은 물에 있는 어린이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부모 또는 안전원이 물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옅은 파란색, 검은색은 권장되지 않는 수영복 색상이라는데요. 네, 실험에서 이러한 색상은 가시성이 좋지 않거나 환경과 어우러져 쉽게 감지할 수 없답니다. 네, 이런 실험 결론은 성인의 수영복을 선택하는 데도 적용되는데요. 네, 이후 수영복을 살 때면 날씬해 보이려고 블랙만 선택하지 마시고 네, 더욱 안전한 색상,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천성 성도 공래시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진 평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요명한 거진 시리즈 중 42번째는 천부 지국의 첫 동네 평락입니다. 평락 거진에 들어서면 산 좋고 물 맑은 곳 강기슬게 거목이 우거지고 그 사이로 고풍스러운 고급물들이 졸지어 움직이는 청명상하도 속에 들어선 듯합니다. 2005년에 역사를 자랑하는 평락은 원래 평락으로 불리웠습니다. 먼 옛날부터 사면에 산이 둘러싸여 있는 이 푸른 분지는 맑은 강물과 비옥한 땅으로 사천의 수상 동네로 공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날 평락에서는 어제 번화함을 볼 수 없지만 네, 평락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과 거리의 분위기가 여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강가에 이어진 평락의 건물들은 물고기의 뼈같이 울퉁불퉁 불규칙적이지만 조화를 이룹니다. 강가쪽 건물들은 물속의 기둥을 박아 문을 열면 시원한 강바람이 부르는 듯 방 안으로 불러 들어옵니다. 강 양안을 연결하는 통로는 상류의 낙선교와 하류의 흥락교이고 두 다리 조항에는 부두가 있어서 강 양안의 거리까지 연결된 돌계단을 통해 오갈 수 있습니다. 1862년에 축조된 낙선교는 7개 교각을 가진 돌다리로 길이가 120m, 높이 17m, 너비 10m에 달합니다. 일반 돌다리의 교각은 반달 모양인데 비해 낙선교의 교각은 마음을 뜻하는 복숭아 모양입니다. 10년 동안의 긴 시간을 들여 교량을 완공하고 나서 교량 축조에 사용되었던 나무를 가지고 팔점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팔점가에는 평락의 두 대 산업인 제지업과 제련업의 가게들이 남아있습니다. 흥락도의 교도에는 하늘을 가리는 수령 1500여 년의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현지인들은 그 나무를 신의 나무로 여기고 외지의 관광객들도 비리 그 나무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여름이면 그 나무 그늘 아래는 최고의 차실로 변해 많은 사람들이 눈앞으로 흐르는 맑은 백말강과 저 멀리 강물 위에 드러누운 낙선교를 보면서 차 한잔하고 환담을 나눕니다. 물가에 위치한 장경가는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붉은 사암을 깐 거리를 거니면 양쪽에 온통 대나무로 만든 건물들입니다. 대나무 광주리와 대나무 빗자루, 대나무 의자, 대나무 다구, 대나무 주기 등이 가득해 이 거리에서는 대나무의 그윽한 향기가 풍깁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급물은 한 부자의 저택인 은가대원입니다. 사면에 건물이 둘러싸인 뜰을 7개를 가지고 있어 별 7개가 달을 둘러아는

칠성 포월의 구도를 요지합니다. 건물의 창틀에는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돌 기둥에는 석각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정교하면서도 탁 트이는 듯한 감과 우아함을 잃지 않습니다. 대원의 정문은 동쪽을 바라고 안채는 남향이어서 건물은 동서남북 네 방향의 전기를 다 받아들여 채광 효과도 좋고 통풍도 아주 잘 됩니다. 중심선 대기 여기저기 자유롭게 위치한 건물들은 얼핏 봐도 풍수 대가의 말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택은 주인 은 씨는 재지업의 대가로 사천성 소재지 성도에 은행을 열 정도로 막강한 경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가대원은 바로 평가계 한 기업인의 찬란한 어제를 잘 보여줍니다. 천년 전의 절에서 시작한 관음원에는 생동한 모양의 관음 동상과 천수 관음, 정병 관음, 기룡 관음 등 13가지 관음 보살의 화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음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또 남방의 실크로드인 진한 고역도가 2000년 동안 고집스레 자리를 지키면서 경제 부흥을 만들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릉도원으로 불리우는 화초산에 서면 첩첩산봉이 저 멀리 아련히 보이고 발 아래 숲 사이로 난 오솔길과 그 곁으로 흐르는 맑은 물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산정무성한 숲 사이에는 대나무의 품속에 안긴 드물 이가대원이 반갑게 맛해줍니다. 이곳에서는 샘물이 마시는 차 한 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노래와 함께 담장을 기어 올라간 꽃나무를 보면서 마시는 차 맛은 여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평락에서는 금계구라는 이름의 계곡도 볼만합니다. 아늑한 계곡이 원초적인 자연의 생태계를 유지해 야외 바베큐의 최적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금계구에서 멀지 않은 노구죽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고대 제재업에 사용됐던 거대한 가마가 보존되어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을 가까이한 고상한 취미에 감탄하게 됩니다. 평락에서는 차자춤 놀이와 등불놀이 등을 동반한 축제가 자주 벌어집니다. 맑은 물에서는 쪽배타기와 물놀이 등이 펼쳐지고 밤이 되면 강물 위에 소망을 비는 등불을 띄울 수도 있고 강변 무대 공연을 보면서 야외 바베큐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평락에는 떡과 양고기, 닭, 분식, 양고기 전골, 두부, 순두부, 산나물, 버섯, 훈제육, 백숙, 족순닭 등 다양한 먹거리가 많아 선택의 여지가 풍부합니다. 기념품도 대나무 공예품 외에 쪽걸상과 집신, 종이, 목각 등으로 다양합니다.

천성 성도 공대시에 위치한 병락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성도시의 신남문 버스 터미널에서 공대행 버스를 이용해 1시간 만에 공대에 이른 다음 평락으로 가는 버스를 바꾸어 타면 30분 만에 평락에 이릅니다.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I know.

다른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1: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아무리 뽐내어도 세월이야 이길 소냐. 깊숙한 주름마다의 희노애락 못지었다네.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정처 없는 인생길 돌아보니 99,000리, 긴긴 세월 면류는 무지개로 피어났구나.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흘러가는 세월 따라 새봄은 찾아오건만, 높뛰는 청춘은 가슴에만 살아있다네. 짐 빠지고 기력이 떨어진들 뭐라 하더냐, 돌아오는 내일도 웃으면서 맞이하자. 기력이 떨어져도 마음까지 늙었으랴, 돌아오는 내일을 웃으면서 맞이하자.

0: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 저녁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농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우리성 봄철 농업 생산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량곡 작물 파종은 계획 면적의 99%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중, 지상, 우주 일체화 기술에 힘입어 올해 봄 파종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칠성농장 디지털 농업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우주에 있는 50개 위성을 통해 순식간에 만무의 논판에 심어놓은 모 한 줄 한 줄까지 당겨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상공의 무인기, 지하 센서와 작업 중인 농기계에서 수집됩니다. 데이터 지휘센터에서 30km 떨어진 제사관리구에서는 일주일 전 모내기를 마친 필지 상공에서 무인기가 선회하며 변모 상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서에 전송해 염령과 염력소 함량을 통해 약한 변모를 찾아내어 제때에 보식하고 있습니다. 흙속에 묻힌 센서는 스마트 수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논의 건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며 물 공급과 배수는 기술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북대황 현대농업 항공모함의 선도 아래 더 많은 농업 조직과 농가들이 공중, 지상, 우주 일체화 지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안현에서는 전통 이안기에 8,000원짜리 스마트 모듈을 장착하기만 하면 북도 유성 항법 센티메터급 위치 측정, 자동 경로 계획, 자율 회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원현에서는 공중, 지상, 우주 일체화 모니터링

플랫폼이 기상, 모의 상태, 병충해, 토양 수분 등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모니터링 모듈은 농민들의 농사 지혜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성의 공중지상 우주 일체화 고단계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무인기는 3만 3천 대, 전성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조직은 1만 8천 개에 달합니다. 현재 GTRC의 불고기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원에서 2025년에 300억 원으로 5년 만에 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GTR 불고기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고기 산업의 성장에는 사업 환경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GTRC는 업무 스타일 전환, 환경 최적화 특별 행사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각급 간부들이 사육기지, 가공공장, 매장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번호별 관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기능 부서들은 서류 심사 대기에서 현장 대행 서비스로 전환해 토지 사용, 정책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스타일은 기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재 전시적으로 요구 규모 사육장이 141곳, 사육 두수는 200만 마리에 달해 우수한 육류 공급이 충분히 보상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는 표준화를 중시해 성급 지방 표준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GTR 불고기 제조 기술 및 서비스 규범 국가 단체 표준을 공포하고 불고기 기술을 성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했습니다. 3위 일체 표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정통 불고기에 대한 정의와 신뢰성 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을 활용해 GTR은 100년 불고기 력산 문화와 현대 IP를 결합한 대제진우 시리즈 문화 창작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미식축제, 할빈 상담회 등 대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러스 스마트 물류센터, 플러스 콜드체인 거점 창고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해 진공 포장된 불고기를 48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가 이미 국제시장에 진출해 한국, 일본, 이집트 등 41개 국가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며 지역 음식에서 국제 미식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교통 기반 건설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중점 프로젝트는 단계별 목표에 초점을 맞춰 핵심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성내를 연결하고 외부로 통하는 원활한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려 호르친 고속도로 천려 봉양 구간의 왕양 갈림길 진입로 시공 현장에서 건설 인력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중요한 고속도로 통로인 해당 프로젝트 구간은 총 길이가 86km, 전구간 왕복 4차선 기준으로 건설 중이며 설계 시속은 100km입니다. 로선은 산악 구릉지와 하곡 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 과정에 전용 장비를 도입해 로상 안정성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로상이 점차 형태를 갖추면서 공사의 중점은 교량 연결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주행의 평탄함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팀은 이음매 부분의 기술적 난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고속도로의 관절 부분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강에서 할빈까지 이어지는 국도의 우회 구간 개척 확장 공사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13.4km이고 총 투자액이 4억 원이 넘는 이 구간 도로 공사는 도로, 철도, 립체교 등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 도시 경유 차량과 도시내 차량의 질서 있는 분산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 철도, 립체교는 빔 설치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경유 차량이 도시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해 도심 지역의 교통 체증이 효과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 성은 18건의 성급 종합교통 중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성의 고속도로 통차 연장 거리가 5,700km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흥룡강 고속도로 명수 부강 구간, 흑하 대련도로 보천 영풍 구간 등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할빈 도시권 환산도로, 학강 이춘 고속도로 등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에 준공되어 개통될 예정이어서 성내 교통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타성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국경지역 개방통로 역량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이는 몽환 빙설관 테마 지하철 전용 열차가 할빈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에서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몽환 빙설관 테마 지하철 열차의 객차는 전체적으로 아이스 블루를 메인 컬러로 디자인됐습니다. 유럽풍의 거리, 고향, 얼음 피아노, 얼음 도시의 사랑, 수정으로 지은 옥정원 등 환상의 얼음 정원에 있는 빙설 경관을 디자인에 녹여냈고 여기에 눈송이와 얼음 결정 모양을 더했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 세계 최대 실내 빙설 테마파크 문구부터 차량문 벽면에 그려진 빙설 요소들까지 모든 디테일이 몽환 빙설관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은 다양한 특가 할인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열전 문화 및 관광부, 공급 및 정보화부 등 7개 부처가 공급 문화 성향과 공급 유산 보호, 공급 관광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지는 공급 유산 자원 조사 강화, 공급 유산 보호 수준 제고, 공급 관광 상품 공급 확대, 공급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8개 분야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통지는 문화적 내포와 현대적 감각을 갖춘 공급 문화창의 제품 개발을 지원해 국산 트렌드 상품과 패션 신제품, 소비 명품 육성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 관광지에서 테마형 상업, 몰입형 체험, 특색 플리마켓 등 다양한 업종 발전을 지원해 공급 관광 플러스 소비 시나리오 조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3번째 시간입니다. 신문을 쥐고 계단을 내려서던 진해화는 마침 집에 들어서는 종사전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따지고 든다.
1: 어머니.
2: 사전아, 네네 아버지 대체 왜 이런다니? 어? 할 말 있으면 좋게 의논할 것이지 왜 신문에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묵지 아버지와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군다니?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우리 묵지가 널 구하다가 다리까지 잃었어. 안 그럼 너 우리 집에 시집이 나올 수 있었겠어?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벌린다니? 대체 어쩌려고?
1: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가 볼게요.
0: 말을 마친 종사손이 바로 돌아서 나간다. 리소당의 호텔방. 노크 소리에 당비서가 문을 연다.
3: 어, 아가씨. 저기...
0: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선 종사조는 진해화에게서 받아들고 온 신문을 리소당에게 펼쳐보이며 따져 묻는다.
1: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봐요.
0: 거실에 있던 리소당은 종사조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들고 보더니 입을 연다.
4: 어, 사조나, 이건 내 사업이다. 왜 이렇게 화를 내니? 투자를 하냐 마냐는 내가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
1: 이봐요, 석시원이 말해요. 대체 속셈이 뭐예요?
4: 너 아까라 내가 설명하마.
0: 리소당이 소파에 앉으며 자리를 권하는데 종사조는 그를 외면한 채 자리에 서 있는다. 잠깐 한숨을 내쉬던 리소당이 말을 잇는다.
4: 사전아, 솔직히 말하면 투자는 사업이지. 너와는 별개의 일이. 자꾸 캐묻지 말거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라 할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입에 올리긴 그렇다만 정말 비참해 보인다. 난 그런 걸 보기 쉽지 않다. 네가 좋아하든 말든 나랑 같이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봐봐, 거기선 어떻게 사는가. 넌 미국에서 계속해서 석사, 박사, 심지어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어. 그래야만 앞으로 행복할 거다. 너 지금 사는 거 봐봐.
1: 내가 사는 게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요?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제발 우리 생활에 영향 주지 말아요.
4: 그게 잘 사는 거니? 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미국에 가서 봐봐. 거기 사람들 사는 거 뭐라.
1: 미국이 천당이라고 해도 나 싫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 묵지실 안 떠나요. 잘 들어요.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내 아버지가 되겠단 거예요.
0: 말을 마친 종사존이 휙 돌아서 나가버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리소당의 얼굴에 불만의 표정이 한가득 어린다. 한편 신문에 실린 리소당의 언론은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 한병선에게 설상가상의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한병선의 집. 종성이 찾아와 거실 소파에 고든 자세로 앉아있다. 한참 후 진해화가 나오자 종성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를 건넨다.
5: 아, 사도.
2: 아, 사전이 오빠.
5: 네.
2: 아, 왔어? 왔어, 왔어.
5: 네. 아이고,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사존이는 시댁밖에 모릅니다. 자나깨나 묵지 걱정뿐입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잘 쓰란 분은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집에도 선물이랑 돈이랑 들고 와서 사례를 했습니다.
2: 그 사돈 댁에 고맙다고?
5: 당연하죠. 생활이 궁핍하지만 사손을 입양해서 20년이나 키웠는데 고마워해야죠. 그날에 달러를 이렇게 두껍게 가져왔어요. 근데 21을 잘못 처리한 것 같군요. 제 딸을 이혼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내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가 중국에 금방 온지라 어떤 건 잘 모를 수 있는데 만약 그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설득한다면 알아들을 겁니다.
2: 맞소.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소.
5: 네, 그러게요. 근데 내 말은 믿습니다. 날 믿으니까요. 내가 나서고 싶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잘못하면 되려 반감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알다시피 내가 지금 자그마한 공장을 하지 않습니까? 규모를 확장해야죠. 한석이님 말처럼 국제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규모를 확장하려니...

0: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요.
1: 그럼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되지.
0: 공장이 작아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 안 됩니다. 저기 사돈네 내외분이 인맥이 넓으니 두 분이 나서준다면 문턱인 낯선 은행을 연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 그럼 네 소담과 말하지 그럼.
0: 그분을 찾더라도 사돈한테 먼저 말을 해야죠. 사돈, 툭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면 저도 그 일을 돕죠. 어떻습니까?
2: 두 손으로 컵을 꼭 쥔 채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진혜화가 천천히 입을 연다.
1: 말은 해보겠소.
0: 그럼 약속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찰사한테 말할게요. 에? 제 딸을 이혼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가서 말할게요.
2: 인쇄공장 사무실. 한목지를 찾아온 종사존이 넋늙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온다.
3: 사존아,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인데?
4: 그분한테 갔다 왔어요. 나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 나한테 잘해줬고 내가 배를 많이 끼쳤다고. 근데 안 믿어요.
3: 예. 나란 사람을 잘 모르는데다 도집 사역이 갈등도 깊고 잃어버린 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 흥분할 수밖에. 예.
2: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지른 채 머뭇거리던 종사존이 발걸음을 뒤로 한다. 등을 돌린 채 선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은 종사존을 바라보던 한목지가 다시 묻는다.
3: 또 다른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야?
2: 몸을 돌려 소파에 앉은 종사존은 죄지은 아이 마냥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어렵게 입을 연다.
4: 나 임신했어요.
2: 놀란 표정을 짓던 한목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종사존에게 다가간다.
3: 뭐, 임신했다고?
4: 그래요. 좀 전에 병원에 가봤는데 두 달 됐대요.
3: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사존아. 너무 잘 됐다.
4: 그럼 이해를 낳을 거예요?
3: 넌 낳고 싶어?
4: 물론이죠.
3: 그럼 낳자.
4: 그럼 우리 이혼 안 해요?
3: 생명기선아, 애까지 생겼는데 그럼 이혼하지 말자.
4: 애가 있으니 이혼하지 말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3: 애가 무슨 죄야. 난 할 말 불명하게 한 것 같은데.
2: 한목지의 말을 들은 종사조는 실망거린 표정으로 몸을 돌려 나간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던 종사조는 마주오던 육아의 부름소리에 고개를 든다.
5: 사전이 왔어?
4: 네, 언니.
2: 간단히 인사를 건넨 종사존이 맥없이 걸음을 옮긴다. 그 뒷모습을 보던 요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한목지의 사무실로 향한다. 종사존이 나간 후 한목지는 맥없이 소파에 앉아 홀로 생각에 잠겨있다.
5: 목지, 사전이 왔었지? 기분이 별로인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3: 사전이 임신했어.
5: 그건 좋은 일이잖아.
3: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4: 응.
3: 지난번에 신문기사 때문에 사촌들 만나러 학교에 갔다가 기숙사 베개 밑에서 콘돔을 발견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촌이가 설명해주길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어.
4: 그럼 물어보지 그랬어.
3: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 이건 내 일 처리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정말 이 일을 까발리면 서로가 불편할 수가 있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존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먼저 이혼을 제기하면 이 일을 덮고 말 안 할 거야. 배려라고 생각하지 뭐.
4: 아니, 묵지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두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사전이와 너희 두 집 사이의 일이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0: 공산사,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와보세요.
4: 저기 묵지야, 잘 생각해봐.
2: 밖으로 나가는 한목재의 팔을 붙잡으며 당부하던 요가는 잠깐 생각에 잠긴다. 대학교 교정. 종사전을 찾아온 요가가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나란히 걷고 있다. 요가가 묻는다.
4: 사전이 묵지한테서 들었는데 임신했다며? 병원에 가봤어? 몇 달이래?
6: 검사했어요. 두 달이 넘었대요. 언니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에요. 내가 임신했는데 묵지씨 별로 달갑지 않은 눈치예요.
4: 찜찜한 게 있어서 그래.
6: 뭐가 찜찜하다요?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혹시 신문기사 때문에 그래요? 참, 내가 몇 번이나 해석했는데 다 강천남 때문이에요. 그거? 언니,
4: 응?
6: 설마 언니도 날 못 믿어요?
4: 사전아,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6: 그냥 말해요.
4: 그게
6: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해요.
4: 묵지가 내 베개 밑에서 뭘 발견했대.
6: 뭔데요? 뭘 발견했대요? 언니 빨리 말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뭐예요?
4: 콘돔.
6: 베개 밑에서? 내 베개요? 내 베개 밑에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언니가 직접 들었어요?
4: 응, 직접 들었어. 사전아, 생각해봐. 묵진 강한 사람이잖아. 그걸 발견한 마당에 또 강천남의 신문기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면 딴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2: 놀라고 억울한 표정으로 요가를 바라보던 종사조는 할 말을 잃은 채 급히 자리를 든다. 한편 종성에 거쳐 종사전의 어머니가 며느리 수평과 함께 장사 물건으로 들여온 쫄바지들을 개고 있다. 한켠에 앉은 종사전의 아버지는 곰방대를 붙여 몰고 연기를 뿜고 있다. 이때 종성이 들어서며 말한다.
0: 아이고, 또 일이 많이 들어왔어?
7: 왔어요. 좀 도와줘요.
0: 거리에서 볼라니 이 쫄바지는 실하고 약하고 다 입었던데.
7: 그럼요. 유행이니까 들여왔죠. 뭐 들었어요? 급이 있든 없든 다 잠바를 입고 배가 얼마나 크든 다 쫄바지를 입는다고. 에휴, 이걸 들여오느라 물품 창고 앞에서 한밤중까지 기다렸어요.
0: 여보, 내 말 잘 듣소. 나랑 같이 얌전히 특산품이나 팔겨 복장 장사를 하다가 미치는 날이면 눈물자도 소용없어.
7: 나를 그렇게도 몰라요? 내가 미치는 장사할 것 같아요?
8: 사람 뭘로 보고. 됐다 됐다, 그만해라. 수평이가 장사를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너도 좀 신경 써줘. 눈만 뜨면 밖으로 돌지 말고.
0: 엄마, 동생이 일 생겼는데 그럼 상관 안 해요?
9: 에이, 사손 일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 그때 내가 뭐라 했어? 아문데나 시집 보냈다가 친부모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내 말이 맞았지?
0: 아버지, 사촌이 서기 집에 시집 간 건 잘 된 겁니다. 죄진 사람처럼 자책하지 마요. 친아버지도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안 그래요?
9: 고맙다고? 그가 신문에 낸 거 못 봤냐? 어?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선 왜 또 안 한다냐? 작정하고 한석이를 골탕 먹이는 거지.
8: 아휴, 정 안 되면 사전이를 친아버지한테 보냅시다. 그가 지금 한석이도 엿먹이는데 누가 알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한테 불덩이 튈지.
0: 사전이가 지금 목지랑 잘해보라고 애쓰는데 순순히 가겠어요? 네? 두고 봐요. 목지가 이혼하면 한씨 집안이 먹칠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날 없이 보던 사돈도 지금은 나한테 부탁해요. 자기네를 도와달라고.
10: 대답했어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0: 당신 보기엔 내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 잘 듣소. 나도 기회만 제대로 잡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큰일 난다고. 에? 지금 두 집 사이 이러니 조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로 나요.
9: 자, 쓸데없이 절대 끼어들지 마. 들었냐?
0: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보, 이 절바지는 왜 발에다 걸게 했소? 에이, 주름이 간다고 이랬소? 아님 너름 말리기 편하라고 이랬소?
10: 봐요, 쫙 더 늘어나는 거. 아무리 긴 다리도 다 입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0: 어, 탄력이 좋네. 아니지, 그럼 다리가 긴 사람이 입으면 쭉 벗겨지지.
2: 인쇄 공장. 손에 책을 든 요영이 공장장 사무실에 들어선다.
11: 인쇄하려고요?
8: 아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11: 아, 누구 찾습니까?
8: 한목지 선생 계세요?
11: 아, 접니다.
8: 사전에 남편 맞죠? 할 말이 있는데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11: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해요. 무슨 일입니까?
2: 드라마 인생향연 6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4번째 시간입니다. 인쇄공장 손에 책을 든 요영이 공장장 사무실에 들어선다.
1: 인쇄하려고요?
2: 아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1: 누굴 찾습니까?
2: 한묵지 선생 계세요?
1: 접니다.
2: 사전에 남편 맞죠? 할 말이 있는데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1: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해요. 무슨 일입니까?
2: 사존이가 찾아와서 울었어요. 베개 밑에 그 물건에 대해서요. 그건 우리 남편이 실수로 거기에 흘린 거예요. 그날 애들은 무도장에 갔었어요. 우리 둘을 위해서죠. 남편이 저를 보러 오자 그들이 숙소를 내준 거죠. 료감비를 절약하라고 방을 내줬는데 관리원 아줌마한테 들키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0: 그날 강천남한테 쫓겨 사준이가 숙소로 들어왔고 강천남이 뒤따라 쫓아왔는데 그때 마침 당신들이 온 거죠. 남편은 집에 돌아가서야 그 일이 생각나서 저한테 편지로 그 물건을 건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나중에 사준이가 퇴학하니 나도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요.
1: 류영의 말을 듣던 한목지가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준다.
0: 아유, 저기 미안해요. 아유, 정말 미안해요. 아, 절대 딴 생각 마세요. 좀 전에 사준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저를 찾아와서는 기숙사 애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실성한 것 같았어요. 절대 딴 생각 마세요. 정말이에요.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우리 남편의 편지를 보여줄게요. 정말이에요.
1: 한목지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한 손으로 류영에게 빨리 나가라는 손짓을 한다.
0: 그럼 난 할 말 다 했어요. 이만 갈게요. 갈게요. 저기.
1: 문을 나서려 던 류영이 걱정되는 듯 다시 되돌아서서 한목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0: 사전이는 좋은 여자예요. 정말이에요. 그저 성격이 좀 고지식해요. 사전이랑 얘기 잘해봐요. 미안해요. 아휴, 일을 이 지경으로. 아휴, 미안해요. 그럼 이만.
1: 해석을 마치고 난 요영이 난감한 표정으로 한목지를 흘끔 바라보고는 부랴부랴 달려나간다. 요영이 사라지자 한목지는 그제야 손으로 책상을 탕 하고 내리친다. 화가 난 듯 다시 책상을 내리치려던 한목지가 막무가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쉰다. 한편 요가와 종사존이 인쇄공장울 안에 어느 정자에 앉아 류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종사존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요가가 류영을 발견하고 말한다.
2: 사존아, 그가 왔다.
1: 류영이 다가와 종사존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0: 사존아, 속상해하지 마. 전우 사연을 사실대로 다 말했어. 분명하게 말했으니 아마 별일 없을 거야.
2: 그럼 좀 더 달래줘요.
3: 고생했어요.
0: 아유, 그런 말 말아요. 참 면목 없네요. 별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요.
2: 그래요.
0: 속 끓이지 마.
1: 류영이 가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종사존이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요가가 그를 달랜다.
2: 사전아, 그가 묵지한테 잘 해명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언니 말해봐요. 묵지 씨가 날 몰랐어요? 날 완전히 나쁜 여자로 봤죠?
2: 사전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묵지가 이해될 거야.
0: 언니는 항상 묵지 씨 편이죠. 두 사람이 날 형편없이 봤잖아요.
2: 사전이 끝까지 거짓 피우는 건 어른 처사가 아니지. 게다가 헐몸도 아니니까 화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좋아. 생각해보면은 얘가 진짜 복덩이라니까. 애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줄 거고 사전 아버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야. 묵지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가서 얘기 잘해봐.
0: 근데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나를 그런 나쁜 여자로 오해한 걸 생각하면 말할 자신이 없어요.
2: 자부심이 강한 묵지가 이런 일에 봉착했는데 그 당시 너그러우면 얼마나 너그럽겠어. 이미 진실이 밝혀졌으니 서로 대화로 풀면 되잖아. 저기 봐.
1: 사전이를 달래던 요가가 눈짓을 한다. 종사전이 그 눈길을 따라 고개를 드니 한목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 종사전은 저도 몰래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한목지가 말없이 종사전과 마주선다. 요가가 눈

0: 활짝 벌리고 한목지에게 달려가 와락 그 품에 안긴다. 한목지가 부드럽게 종사전을 다독인다.
1: 사전아,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어. 널 힘들게 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0: 대학교 식당. 식사를 마친 류영, 손홍매 등 여학생들이 나란히 걸어 나온다. 손홍매가 류영에게 묻는다.
2: 류영 언니, 궁금한 게 있어.
3: 뭔데?
2: 사전이 정말 안 돌아와? 걔 진짜 한석이 며느리야? 친아버지 왔던 것도 정말이고 그것도 외국에서?
3: 정말이야. 걔가 그랬어. 아휴, 정말 뜻밖이야. 야, 걔네 아버지가 외국으로 데려가겠다는데 걘 싫대.
2: 진짜 비교할수록 속상하네. 좋은 일은 다 사돈이 몫이고. 난 왜 그런 복이 없는지.
4: 그만 좀 해. 니들 사돈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무도장 일로 억울했을 텐데 사돈은 쉬는 소리 한 마리 안 하고 갔어. 미안하지도 않아? 다 너 때문인데.
0: 우서춘이 손홍매 말에 쏘아붙이는데 어느새 가까이 다가선 강천남이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
2: 그래, 맞아. 내 탓도 조금은 있어. 근데 누가 한석이 며느리가 되래? 그리고 그런 일을 있으면 말하면 되지. 바보같이 숨길 건 뭐야?
0: 말을 하던 손홍매가 흘끔흘끔 눈짓을 한다. 응? 그 눈길을 따라 돌아선 류영래는 자리에 서 있는 강천남을 보고 깜짝 놀란다.
3: 어머, 강천남. 뭐야? 왜 남의 말 엿듣고 그래?
5: 류영아, 사손이 또 시댁에 들어갔어? 오늘 왜 니들을 찾아왔는데?
3: 별일 아니야. 남편이랑 오해가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아마 나한테 알아보러 온 걸 거야. 근데 이젠 오해가 풀렸어. 아마도 이번엔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살려고 갔을걸? 천남아, 누나가 충고하는데 너 이쯤에서 그만해, 어?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 좀 해봐. 언제까지 남들이 의심할까 걱정만 하며 살 건데. 한목지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너 이 점에서부터 문제를 생각해봐야 돼.
2: 내 말이, 강천남. 여자가 뭐 사돈이밖에 없어? 걔만 바라보다 죽을 거야? 안 그래?
3: 헛소리 그만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류영래가 사라지자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천남은 갑자기 손에 쥐었던 책을 땅에 확 미친다. 한병선네 집. 현관에선 진혜화가 바깥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있다. 2층에서 내려온 한정연이 진혜화의 곁에 다가서며 걱정스레 묻는다.
2: 엄마, 아버지 왜 아직이에요? 전화해볼게요.
3: 하지마. 전화하지마. 전화하면 집에 일이 생겼나 걱정할 거잖아. 응?
0: 진혜화가 한정연을 따라 거실로 들어온다.
2: 진짜 일 난 건 아니겠죠?
3: 별일 없을 거야.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잖아. 게다가 네 아버지 퇴근해서 곧장 집에 온 적도 없는데 뭐 걱정하지 마, 응?
2: 엄마, 아버지한테 일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온갖 시련 끝에 어렵게 한 데 모였는데.
3: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응?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0: 진혜화와 한정연이 한병선에 대한 걱정에 쌓여 있는데 종사전과 한목지가

0: 다정히 들어선다. 한목재 팔짱을 낀 종사손의 얼굴에 웃음이 남실거린다.
1: 어머니, 정연아, 할 말이 있어요. 사손이가... 사손이 임신했어요.
2: 뭐? 너무 잘 됐어. 축하해요, 오빠.
3: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건들지 마.
2: 내가 뭐요?
3: 사존아, 정말이야?
4: 잘했어, 잘했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요즘 들어서 유일하게 반가운 소식이네.
3: 맞아, 사존아. 네 아버지 너 임신한 거 알면 같이 가자는 말 안 할 거고 귀찮게도 안 할 거야. 우리 한석이가 알면 아마 좋아서 난리도 아닐 거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손주를 바랬는데 우리도 손주를 안아보게 됐네.
2: 그럼 난 고모 되는 거네?
3: 아내는 어디가?
0: 한목지가 종사손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다.
3: 목지야, 일단 사손을 누워서 쉬게 해.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한목지, 엄마 말 들었어?
2: 아이고, 됐어요. 그만하셔, 엄마.
0: 종사손의 임신 소식으로 모두가 걱정을 잊고 기쁨에 겨워 웃음꽃을 피운다. 한편 리소당의 호텔방. 그와 마주 앉은 당비서가 걱정스레 말한다.
5: 회장님, 아님, 우리 일단 돌아갑시다. 이번에 너무 오랫동안 나와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자꾸 재촉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따님을 찾았고 만나왔지 않습니까? 아가씨의 일은 천천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어쩐지 딸을 찾으나 못 찾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군.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네.
5: 회장님, 아마도 이 일은 천천히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이곳도 개방을 했고 향원과도 가까우니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6: 아니네, 내 생각엔 본여간에 정을 기울이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난 반드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네.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네.
0: 어렵사리 딸을 찾은 리소당의 결심은 확고하다. 한편 한목지의 방. 한목지가 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종사전을 바라보며 말한다.
1: 사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너는 몸을 잘 챙겨 순조롭게 하기를 나.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응?
4: 그럴게요.
0: 종사손이 눈물이 그득 담긴 눈빛으로 한목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품에 안긴다. 한편 1층 거실 소파에 앉은 진혜화와 한정연이 얘기를 나눈다.
3: 아니, 얘 둘이 언제 얘기를 만들었지?
2: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3: 아니, 사존이 임신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네 오빠가 의심을 안 할까?
2: 엄마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3: 아니야, 정말이야. 헛소리 하지 마.
2: 헛소리 아니에요. 내가 정곡을 질렀죠?
3: 저리 가. 정곡은 무슨? 맞고 싶어? 응? 사손이도 거짓이 꽤 세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학을 했잖아.
2: 결백을 증명하려는 거겠죠. 엄마, 올케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3: 어떤 사람? 내가 걔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 걔를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야, 했어?
2: 아니야, 아니야. 엄마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오빠가 곁을 안 주니 엄청 괴로워했어요. 퇴학을 할지언정 우리 집 일을 남한테 말 안 했어요. 올케 같은 색시 만난 건 오빠의 복이에요.
3: 뭔 소리야? 사존이가 네 오빠를 만나 보...

0: 붙어진 거지. 네 오빠가 얼마나 괜찮고 우수한데.
1: 엄마.
0: 왜?
1: 억지로 오빠한테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심이나 하고 진짜.
0: 너 무슨 말이야 진짜. 뭐 내가 뭐 어쨌다고. 아까 사촌이 임신했다고 하니 내가 어쨌어. 어? 얼마나 기뻐했는데.
1: 아니야 엄마, 생각해봐요. 올케가 아니었다면 리소당이 우릴 가만뒀겠어요? 리소당이 지금 올케 데려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한테 덤비는데 내가 보기엔 화가 복이 된 셈이에요. 생각해봐요. 올케가 이 집 며느리 아니라면 리소당이 올케 엄마 일로 물고 늘어지고, 아, 그럼 더 골치 아플 거잖아요.
0: 뭐가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게 뭐가 있어? 사전이 엄마의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너 입 조심해. 괜히 나불대지 말고.
1: 아, 네네네, 알았어요.
0: 알긴 뭘 알아.
1: 그만해요. 말 안 할게요. 앞으로 엄마 말하지 말라는 건 안 할게요.
0: 가. 얼른 가서 네 할 일이나 해. 얼른.
1: 네네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2: 드라마 인생 향연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인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발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농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우리성 봄철 농업 생산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량곡 작물 파종은 계획 면적의 99%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중, 지상, 우주 일체화 기술에 힘입어 올해 봄 파종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칠성농장 디지털 농업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우주에 있는 50개의 위성을 통해 순식간에 만무의 논판에 심어 놓은 모 한 줄 한 줄까지 당겨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상공의 무인기, 지하 센서와 작업 중인 농기계에서 수집됩니다. 데이터 지휘센터에서 30km

떨어진 제4관리구에서는 일주일 전 모내기를 마친 필지 상공에서 무인기가 선회하며 변모 상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서에 전송해 염령과 염력소 함량을 통해 약한 변모를 찾아내어 제때에 보식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센서는 스마트 수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논의 건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며 물 공급과 배수는 기술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북대황 현대농업 항공모함의 선도 아래 더 많은 농업 조직과 농가들이 공중지상 우주일체화 지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안현에서는 전통 이안기에 8,000원짜리 스마트 모듈을 장착하기만 하면 북도유성항법 센티메터급 위치 측정, 자동 경로 계획, 자율 회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원현에서는 공중지상 우주일체화 모니터링 플랫폼이 기상, 모의 상태, 병충해, 토양 수분 등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모니터링 모듈은 농민들의 농사 지혜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성의 공중지상 우주일체화 고단계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무인기는 3만 3천 대, 전성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조직은 1만 8천 개에 달합니다. 현재 GTRC의 불고기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원에서 2025년에 300억 원으로 5년 만에 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GTR 불고기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고기 산업의 성장에는 사업 환경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GTRC는 업무 스타일 전환, 환경 최적화 특별 행사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각급 간부들이 사육기지, 가공공장, 매장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번호별 관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기능부서들은 서류 심사 대기에서 현장 대행 서비스로 전환해 토지 사용, 정책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스타일은 기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재 전시적으로 요구 규모 사육장이 141곳, 사육 두수는 200만 마리에 달해 우수한 용두 공급이 충분히 보상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는 표준화를 중시해 성급 지방 표준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GTR 불고기 제조 기술 및 서비스 규범 국가 단체 표준을 공포하고 불고기 기술을 성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했습니다. 3위일체 표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정통 불고기에 대한 정의와 신뢰성 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을 활용해 GTR은 100년 불고기 역사 문화와 현대 IP를 결합한 대제진우 시리즈 문화 창작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미식축제, 할빈 상담회 등 대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러스 스마트 물류센터, 플러스 콜드체인 거점 창고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해 진공 포장된 불고기를 48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가 이미 국제시장에 진출해 한국, 일본, 이집트 등 41개 국가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며 지역 음식에서 국제 미식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교통 기반 건설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중점 프로젝트는 단계별 목표에 초점을 맞춰 핵심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성내를 연결하고 외부로 통하는 원활한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려 호르친 고속도로 철려 봉양 구간의 왕양 갈림길 진입로 시공 현장에서 건설 인력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중요한 고속도로 통로인 해당 프로젝트 구간은 총 길이가 86km, 전 구간 왕복 4차선 기준으로 건설 중이며 설계 시속은 100km입니다. 로선은 산악 구릉지와 하곡 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 과정에 전용 장비를 도입해 로상 안정성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로상이 점차 형태를 갖추면서 공사의 중점은 교량 연결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조형의 평탄함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팀은 이음매 부분의 기술적 난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고속도로의 관절 부분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강에서 할빈까지 이어지는 국도의 우회 구간 개척 확장 공

공사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 길이가 13.4km이고 정 투자액이 4억 원이 넘는 이 구간 도로 공사는 도로, 철도, 립체교 등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 도시 경유 차량과 도시 내 차량의 질서 있는 분산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 철도, 립체교는 빔 설치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경유 차량이 도시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해 도심 지역의 교통 체증이 효과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성은 18건의 성급 종합교통 중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성의 고속도로 통차 연장 거리가 5,700km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흥룡강 고속도로 명수 부강 구간, 흑하 대련도로 보천 영풍 구간 등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할빈 도시권 환산도로, 학강 이춘 고속도로 등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에 준공되어 개통될 예정이어서 성내 교통 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타성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국경 지역 개방 통로 역량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이는 몽환 빙설관 테마 지하철 전용 열차가 할빈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에서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몽환 빙설관 테마 지하철 열차의 객차는 전체적으로 아이스 블루를 메인 컬러로 디자인됐습니다. 유럽풍의 거리, 고향, 얼음 피아노, 얼음 도시의 사랑, 수정으로 지은 옥정원 등 환상의 얼음 정원에 있는 빙설 경관을 디자인에 녹여냈고 여기에 눈송이와 얼음 결정 모양을 더했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 세계 최대 실내 빙설 테마파크 문구부터 차량문 벽면에 그려진 빙설 요소들까지 모든 디테일이 몽환 빙설관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은 다양한 특가 할인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열전 문화 및 관광부, 공급 및 정보화부 등 7개 부처가 공급 문화 성향과 공급 유산 보호, 공급 관광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지는 공급 유산 자원 조사 강화, 공급 유산 보호 수준 제고, 공급 관광 상품 공급 확대, 공급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8개 분야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통지는 문화적 내포와 현대적 감각을 갖춘 공급 문화 창의 제품 개발을 지원해 국산 트렌드 상품과 패션 신제품, 소비 명품 육성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 관광지에서 테마형 상업, 몰입형 체험, 특색 플리마켓 등 다양한 업종 발전을 지원해 공급 관광 플러스 소비 시나리오 조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2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는 우수를 따라 다른 한 채의 집으로 갔다. 마른 풀을 깐 집안에는 부상병들이 빼곡히 누워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해서 바삐 돌아쳤다. 그들들은 문어기에서 환자들을 처치하고 나서 약품을 준비하고 있는 단발머리 려 군인을 발견하였다. 우수는 급히 그의 앞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1: 안녕하세요, 간호원 누나. 우린 일이 있어 왔어요.
2: 무슨 일이에요?
0: 우수의 눈길을 따라 몸을 돌리던 그는 독강이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2: 아니, 독강아!
1: 선생님!
0: 방 안의 사람들은 의아쩍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독강이는 자기와 행디가 밤낮으로 그리던 백선생을 이곳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백우는 독강이를 끌고 뜨락으로 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독강이의 빨갛게 온 볼을 감싸지고 반가움에 눈물이 반짝이는 눈을 들어 오래오래 뜯어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2: 얘야, 네가 어떻게 왔니?
0: 독강이도 두 손으로 그의 팔을 꼭 부여잡고 그의 이름자와 같이 흰 얼굴을 눈여겨보며 흥분해서 물었다.
1: 백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0: 그들은 너무나도 꿈같아 겨끔 내기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상대방의 질문에는 대답할 생각도 못하다가 갑자기 깨닫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덕강이는 백운이 떠난 후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죄다 알려주었다. 백운은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았으나 덕강이가 자꾸 되묻는 통에 그만 단념하고 말았다. 백운은 제남에서 살았지만 그의 고향은 동북이었다. 아버지는 장항량 부대의 판장이어서 온 집 식구는 아버지를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77 사변 후 민족적 절개가 있는 이 탄장은 그만 일본 침략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그 후 벗들이 그의 가족을 제남에다 자리 잡아 주었다. 백운은 어릴 때부터 정직한 아버지에게서 교양을 받아 진보적 작가들의 책을 적지 않게 읽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항일 구국의 세찬 경륜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백운은 초등 중학교를 졸업하자 수많은 열혈 청년들과 함께 일부 애국지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 밑에 조직한 항일 구국 단체에 참가하여 도처에서 영국을 공연하고 선전 활동을 벌였다. 정세가 위태로워지자 국민당 정부 산동성 주석 한복군은 3,800만 인민들을 저버리고 꽁무니를 빼버렸다. 외놈들이 뒤를 이어 쳐들어왔다. 지방의 크고 작은 국민당 두목들은 소문만 듣고도 뺑소니를 치는가 하면 어떤 놈은 눈 깜빡할 사이에 외놈의 개가 되어 고들거렸다. 각 지방의 군벌 토비들은 더욱더 행악질을 일삼으며 인민들을 마구 죽이고 략탈하였다. 전 산동성이 대혼란에 빠지고 인민들은 토탄 속에서 허덕이었다.

백운이가 들어있던 단체도 조직적 지도가 없음으로 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령계를 잃어버린 그는 집에 돌아가려 해도 려비가 없어 별 수 없이 피난하는 사람들을 따라 교동으로 왔다. 산골에서 중학생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요일은 그를 교원으로 수뢰하였다. 배구는 돈을 벌어 려비를 장만해서 연안으로 가겠다는 마음과 그를 가르치는 것도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너무

너무나 단순하였다. 그는 온몸에 힘을 기울여 독강이와 행디 같은 아이들에게 애국 사상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그때마다 려석연과 궁선희의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청춘의 미모는 왕유일과 궁선희의 야욕을 발작시켰다. 그놈들은 의지가지 없는 고아라고 그를 업신여기며 무리하게 굴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잿더미고 악당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이라 어디 가나 그의 한 몸을 의지할 깨끗한 땅이 없었다. 산동성이 방향 잃은 한 척의 배 마냥 노한 파도에 휩싸여 곧 가라앉으려고 흔들거리는 바로 이때 대지에서 봄우레가 울려 퍼졌다. 공산당이 인민을 이끌고 일 떠나서 농민들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조국을 보유하는 총구를 놈들의 가슴으로 겨누었다. 대구는 리기를 비롯한 폭동군 부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자 곧 찾아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떠날 때 정이든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는 없었다. 배구는 밥을 먹고 몸을 녹여서 떠나라고 덕강이를 붙들었으나 덕강이는 고집스레 거절하였다. 배구는 못내 서운하여 덕강이를 동구밭까지 바래주며 길에서 조심하라고 인차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는 덕강이 작은 몸이 산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을 때에야 돌아섰다. 구름에 휩싸인 불덩이 같은 햇님은 서산호의 높이에 떠 있었다. 석양의 연한 자줏빛이 힘없이 눈에 펼쳐졌다. 오로 굳어진 눈은 약하고 싸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무리를 지은 기러기들이 쐐기 모양으로 줄을 지어 기룩기룩 울며 하니 바람을 거슬러 북쪽으로 날아간다. 세찬 바람은 작은 모래알 같은 눈사래기를 휘감아 올려서 벌거벗은 나무줄기와 가지들을 후려치고 있었다. 고드름 같은 나무가지들은 곧 끊어지려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듯 애처로운 소리로 울부짖는다. 오로지 검푸른 소나무만이 눈오름을 떠이고 있으면서도 설리프로 눈가루를 꿰뚫고 푸르싱싱한 예복을 내밀고 있었다. 아무리 오목한 추위도 소나무의 굳세고 왕성한 생명을 얼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덕강이는 바람을 안고 가다 나니 찬바람이 소못 안에 속속들이 꿰뚫고 들어왔다. 그러나 추운 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몸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기운이 밖으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찬 기운을 막아주었던 것이다. 얼음 눈사래기들이 그의 낯을 때려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한참 내닫다가 다시 몸을 돌려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갔다. 갑자기 부지직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한쪽 다리가 얼음구멍에 빠져들어 그만 얼음판에 넘어졌다. 얼어붙은 작은 강 위에 눈이 한벌 덮였는데 강복판에 살얼음이 낀 것을 얼굴을 숙이고 달리다 나니 보지 못하여 다리가 빠져들어간 것이었다. 덕강이는 이를 악물고 눈썹을 쪼푸리며 안간 힘을 써서 겨우 다리를 뽑아내었다. 손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신과 바지가 푹 쳐서 다리뼈가 칼로 토리는 듯 쿡쿡 쑤셨다.

0: 일인데 누굴 원망하겠는가? 독강이가 맥을 놓고 있는 사이에 바지는 점차 꽉꽉하게 얼어들고 있었다. 그는 후닥닥 뛰어 일어나서 눈을 쓱 문지르고는 더 빨리 앞으로 내달았다.
1: 빨리 뛰어. 딴만 나면 된다.

0: 점차 쫓기오는구나.
1: 그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0: 나는 살과 죽을 약간 벗기고도 이렇게 아픈데 지정님은 병이 중하니 얼마나 아플까. 내가 왜 빨리 약을 그에게 가져갈 생각을 못했을까. 옳지, 고추가자.
1: 떡강이는 멈춰섰다. 그는 외놈의 죽음에서 얻어온 수류탄을 품속에 잘 간수한 후 허리를 굽혀 신들매를 자라고 마을 동산 방향을 향해 줄다름쳐갔다. 해변가에서 자라난 어부의 자식이 바다에 익숙하듯이 산골의 아이들은 산에 습관된다. 덕강이는 미 고양이처럼 잽싸게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미끄럼치어 내려가서는 산봉우리를 기어넘고 산허리를 가로질러 잠깐 사이에 동산 황토골에 이르렀다. 그는 작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돌리며 주위에 사람이 없는가 휘둘러 보았다. 희끄무레한 하늘은 주변의 산들과 있다 있었다. 사람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고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이따금 울리는 총소리가 눈 덮인 벌판 위의 정적을 깨뜨리며 지나갔다. 덕강이는 발걸음을 다그쳐 동굴로 걸어갔다. 그는 갈수록 긴장하여 가슴이 쿵쿵 녹디었다. 눈이 어지럽게 밟힌 것을 보아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것 같았다. 그는 더욱 빨리 걸음을 옮겼다. 황혼이 깃들 때는 언제나 음침한 감을 가져다 준다. 해는 절반 남아 기울여졌다. 짙은 안개가 대지를 뒤덮고 희뿌연 햇빛은 어둠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밤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마른 풀들과 눈송이들을 흩날렸다. 덕강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오싹 끼치고 이빨이 떡떡 맞조였다. 온몸에 쥐가 오르는 것만 같았다. 여기저기 거무스름한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았다. 핏물에 녹은 눈이 시간이 흘러 검은색으로 변한 것이었다. 사람의 살점과 뼈가 사방에 뿌려져 있었다. 누런 모직 제복의 조각들과 징박은 구두짝들이 마치 잘 묻지 못한 시체를 한물의 들깨들이 파헤치고 뜯어먹은 듯이 너저분하게 널려서 샤얀 눈 덮인 이 황토 땅을 더럽혀 놓았다. 덕강이는 이것이 한 차례의 격렬한 전투 끝에 놈들이 남겨놓은 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기서 싸웠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 다시 머리를 들고 살펴

다가왔다. 폭파되어 무너진 동굴이 눈에 안겨왔다. 모든 것이 불보듯 타였다. 숨을 가쁘게 터프며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목석처럼 동굴 앞에 굳어져서 높은 곳에서 날려와 동굴을 파묻어버리는 흰 눈을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그는 품속에서 백운이가 흰 붕대로 싸준 약품을 꺼내들고 보며 도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끝내 그는 약품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너무나도 슬퍼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놈들의 순찰대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독강이가 기척소리에 고개를 켜들었을 때는 적들이 이미 눈앞에 다가들고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